같이 걸어가기 주찬미가 부른 연평안 앨범에서 첫 곡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요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오면요 그 다음날 참 피곤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몸을 이끌고 나가면 처음에는 천근만근이던 몸이요 걸으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찬양을 면서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정리가 되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이라면 절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제목은 In the Garden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생각을 듣는 그런 찬양이에요. 저장 믿고 뒤에 있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송정미, 내 진정 사모하는 피아월십,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두 곡을 우리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송가 세 곡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걷는 얘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걸을 때 혼자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걸음이 단순한 걷기나 산책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편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의 평화를 안고 믿음으로 걷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참 많이 화음으로 불렀던 곡이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오늘 캠브리지 싱어스와 필립 존스 브러스 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아름다운 세상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캠브리지 싱어스와 더 필립 존스 브러스 밴드가 함께했고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게리 채프만의 음성으로 지금 들은 찬양 온 천하 만물 우러러죠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eway Worship 앨범에서 함께 찬양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 저는 우리가 진짜 하늘에 올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의 걷는 길에 모두 다 날 떠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 또 낭망되는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난 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그 거친 세상에서도 주님의 손잡고 또 피 묻은 주님의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한웅재의 찬양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늠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초롬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죠.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뒤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피 묻은 쥐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로 불려지는 곡이죠. What a beautiful name.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소망의 이름, 전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힐송의 워십 찬양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0: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NIV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교훈을 고수하면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면 붙들면 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라고 표현을 했고요. 뉴 라이프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면 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떤 양식으로 이것을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에 우리가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두운 게 되게 많죠? 그 어두움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의 역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삶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를 유지하고 감사를 증폭시키기 위한 첫 번째 내용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고 그 믿는 관계

관계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특별히 나한테 적용을 할 때, 나의 죄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가장 가까운 요한복음 8장에서 가장 가까운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28절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인자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든 후에,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들었다는 건데, 이 표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배 피를 흘려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보배 피를 흘려 주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편안히 계실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살을 찢고 보배 피를 흘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에 필수 불가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알고.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봐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인 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만 예수님이 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빛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도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참된 음료가 된다는 요한복음 8장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말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면 반드시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돼야 합니다. 바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이 문장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진리란 무엇이냐로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추상명사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를 말한다고 학생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만약에 옛날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이거는 노예 해방을 말하는 거라고 적용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을 적용을 할때 이건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중요하고요.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고 감사를 증폭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나의 감사가 얼만큼 커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 하나가 엄청 강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존심이 되게 세죠. 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 단일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긍심이 되게 셉니다. 근데 유대인에 비하면은 유대인들의 자긍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진리를 모르고 너희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고 하냐?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레데파사 페르시아에 2,3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자기들 또 압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종이 되었어요. 남의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아니다. 종이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셔주세요. 깨줘요. 생각의 틀을 깨주십니다.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너희가 왜 종이 아니라고 하냐? 너희가 왜 자유가 필요치 않다고 하냐? 너희는 죄의 종이라.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내가 누구의 종이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이래야 기분이 좋지. 여러분은 돈의 종입니다. 돈.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명예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예.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 그것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내가 죄의 종이니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이 죄의 굴레에서, 또이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죽음의 굴레에서, 죄와 죽음을 조장하는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죄에서 자유를 주리라. 죽음에서 자유를 주리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자유를 주리라.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총체적인 자유, 구원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전반기가 끝나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유지하고 증폭하고 올해를 마치면서 감사함으로 올해를 마쳐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그럼 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첫 문장에 진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할 때, 이 자유롭게라는 말을 어디에다나 다쓸수 있어요. 총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흑인도.

노예는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유가 없는 곳에 사는 분,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공산주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해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6년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자, 그러면 해방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은 나는 일본이 아직도 좋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해방이다 그랬으면 정말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해방을 말하고 해방을 누리고 그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과 새 생명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죄의 굴레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이러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불협화음,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붙들고 이 말씀을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걸핏하면 돈이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그곳에 얽매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마귀로부터,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이 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 이 병에 의하여 여러분이 억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으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은 것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술 중독이라고 하는 억압으로부터,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자, 모든 어둠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병든 거, 아픈 거,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생명의

0: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진리를 알지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자유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사보다 더 크고 완벽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감사하고 건강 좀 있다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감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모든 마귀로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이거보다 더 큰 감사 이거보다 더 완전한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진정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저도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갈 때 1,000원씩 나눠드리면 감사가 회복되려나? 여러분 1,000원씩 나눠드리면 여러분 감사 회복될 것 같아요? 아니다. 1,000원 갖고는 안 되지. 10,000원 정도는 나눠줘야지 감사가 회복되지. 여러분 10,000원이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것 같으세요? 아니 목사님 10,000원이 뭐예요? 집 살려면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몇억 정도는 주셔야죠. 자, 여러분 몇 억을 드리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돈 문제는 해결됐다 치고 건강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자식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저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람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러잖아. 내 성격이 원래 이렇잖아. 내가 주어진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원래 이렇잖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것은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 이거보다 더 온전한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 억압받고 눌리는 것이 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 641-4441 061-641-4441국에 4441번 여수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7월 12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죠. 바른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가득 누리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원의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네, 7월 12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은요, 성령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원예싱어즈 앨범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2037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고요.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성령이 인도할 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교회 가는 길에 듣고 싶습니다 라고 6024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베이스 김요한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가는 길, 이 발걸음이 온전히 저희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남편과 자녀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880번님의 신청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손영진님 음성으로 듣고 오고요. 이어서 1127번님의 신청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천국 입성하신 전용대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넘치길 소망하며 다리 놓는 사람들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525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심령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7번으로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준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하겠습니다.

0: 이종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감사드리며 찬미합니다. 잠시 잠깐의 일도 할 수 없는 험난한 이 시기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중동지역과 러시아지역 등 전쟁과 여러가지 시련이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한 바른 정치를 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제일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새 가족이 주님을 바로 알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큰 역사 이루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충성되고 거룩한 단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에 헌신하시는 박응진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족의 신원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비전 있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모두들 회복의 꿈을 갖고 속히 건강을 되찾고 문제가 해결되며 심령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시집을 좀 일찍 가셨습니다. 권사님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당시에 만주로 증용을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임신을 하게 돼서 임신한 채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도 이렇게 벗겨 먹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정 식구들이요, 9명이나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딸이 또 임신까지 해서 친정으로 돌아오니까는 이 친정 식구들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또 아기를 낳고 어린 산모가 이두 아이를 도저히 감당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아이는 몰래 젖을 주지를 않아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권사님의 비밀이었고, 권사님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이 죄의 짐을 일평생 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외 권사가 되고서도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본인이 도맡아 하면서 정말 기쁨 없이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또 상담을 하면서 이 사연을 들으셨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고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 설교 후에 찬송가 538장 찬양할 텐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꼭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내 마음에 있었던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5장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이 나와요. 열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다양한 병자들이 나오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고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도, 성전을 지어 올렸는데도 이게 별 변화가 없으니까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해서 아 이거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의 뜻은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시딤들의 특징은 구약성경의 율법에 있는데 이 구약성경의 율법에 울타리를 쳐서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가령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하시딤들은 해가 지기 직전 20분, 30분 전부터 이미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지기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을 보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또는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율법에 보면은 집 밖으로 한 2,000 규빗 이상은 걸을 수 없다, 걸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2,000 규빗은 한 오늘날로 따지면 900m 정도가 되는데 900m 이상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900m가 아니라 아예 800m, 850m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800m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은 900m는 당연히 더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율법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호의적으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설렁설렁 교회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들은 정말로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달라붙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절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중풍병자는 현대의학으로는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 다리나 몸의 일부 아니면 몸의 전체가 마비가 되는 질병인데 오늘날에도 이게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다리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침상에 눕혀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누가복음 4장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손을 얹으심에 그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지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 위에서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하는 이런 행동들을 쭉 보시면서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너의 병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중풍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상대로요,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속으로 꿍시렁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병고침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원래는요, 병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건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 혹시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의술이 뛰어난 의사를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죠. 판사들, 목사들, 또한 스님들도 함부로 본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죄를 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만 딱 놓고 볼 때는요, 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병고침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검증이 가능해요. 지금 당장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면요,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허풍장이가 되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당장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더 어려워 보이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30절에 보시면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죄인들인데요.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는 바리새인들이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죄인들과 어울려 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치면서 기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니까는 본인들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의로움이 넘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세리와 죄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보시고 칭찬을 하세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 안수 받아야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 고침 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에 들어가고자 할 때마다 항상 장애물이 있고요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이 기와로 덮여 있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기와를 하나씩 하나씩 떼고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남의 집 지붕이잖아요. 나중에 나갈 때는 이거 다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이걸 고쳐주고 원상회복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장벽,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 오시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새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새가족이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그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 원장님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항상 요양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불친절했습니다. 차갑고 쌀쌀맞게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자마자 또 이 원장님을 또 교회에서까지 만나게 되니까는 그다음부터 그냥 교회에 오기가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또 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 이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의 방해물, 장애물,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장애물과 장벽을 뚫어내고 돌파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그 남자를 하나씩 하나씩 다 뚫고 지나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이 귀화를 뜯어내고 지붕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수제일교회 어떤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찬양대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오는 것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일어나게 된 이 중풍병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헬라어가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독사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심각한 이 돈 문제, 재물의 문제,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중에 병고침을 받고 나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내가 화장실 한 번만 쓰게 해주십시오. 정말 큰 소리로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게 될 때는요, 이제 그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죠. 더 이상 뭐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내가 감사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뭐 의사가 나를 고쳐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정말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예배로 증명됩니다. 이 믿음은 찬송으로, 찬양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중풍병이나 나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만 살아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만 있다라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예배당 저기 끝자리에 자리가 없는 곳에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더 뭐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예배만 드려도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내가 천만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8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대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입니다.

장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0: FEBC 초대석. 네, 방송가정 여러분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998년 동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목으로 선출되신 이래 3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캠퍼스 선교에 한 길을 달려오신 귀한 분입니다. 아, 그동안 100명이 넘는 목사님을 길러내기도 하셨고 남편 폴킴 목사님과 함께 세계 14곳의 교회를 세우신 귀한 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이금하 교목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교목님께서는 평생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에서는 미술사 그리고 신학으로 학위도 받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연관관계가 없는 과목들 같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1: 공부를 좋아하기보다는요.
0: 네.
1: 제가 벌써 오래전 그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으로 그때 피폐된 전쟁으로 피폐된 이 나라에서는 어쨌든 공부를 해서 국력을 기르자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이었죠. 어디 어느 가정이든지. 그래서 공부를 좋아서라기보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세대죠.
0: 야.
1: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0: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체험이 틀림없이 그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1: 예.
0: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1: 제가 서울 물리과대학의 식물학과를 다녔는데요.
0: 네.
1: 그때 2학년과 3학년 중간에
0: 네.
1: 예, 저희 제가 소위 홍일점이었었어요.
0: 아하.
1: 여학생이 하나였는데 우리 과 남학생 중에 아주 열심히 믿는 친구가
0: 네.
1: 있어서 그 친구가 그 UBF라는 그 학생 아주
0: 성교단체.
1: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0: 네.
1: 그 단체에 저를 인도해서 그때 71년도 2월 중순에 일주일 동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때 저는 항상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소위 철학적인 질문에 시달리고 있었을 텐데
0: 네.
1: 그 명쾌한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첫 권인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0: 네.
1: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0: 야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1: 예.
0: 품어왔던 네. 모든 질문들의 해답을 얻고
1: 근원을 해결하게 된 거죠.
0: 근데 하버드대학교 교목이 어떤 자리고 우리나라도 뭐 연세대라든지 미션스쿨들이 네. 있고 학교 네. 목사님들이 계신데 하버드대학 네. 교목은 어떤 자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예,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님이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도서관을 바쳐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뉴 칼리지에서 하버드 칼리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게 근 400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대학이지만 뭐 오래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대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안에 또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상당히 자유신학
0: 네.
1: 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우리 교목들은 그 교목하면은 저도 배화 여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미션스쿨 나와서 다 믿음이 있는 그 신교의 그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버드대 그 교목이 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0: 아.
1: 예.
0: 우리 생각에는 지금 하버드대학교 교목 그러면은
1: 예.
0: 당연히 목사님들만 40분 계신 거로 생각했는데
1: 아닙니다. 근 40명을 이제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교목 제도가 있는데 다 종교가 티베트 불교

0: 불교,
1: 아이고.
0: 힌두, 뭐그 조로에스탄 교, 뭐별 종교들이 다 이슬람 뭐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1: 네.
0: 유대인 라피들, 또 캐톨릭 천주교 신부들. 그래서 근 40명 가까이에서 그래도 신교가, 또 하버드가 그래도 신교로 세워진 학교니까
1: 네.
0: 한 열댓 명 정도, 한 3분의
1: 그렇군요.
0: 1 정도는 그래도 저와 더불어 신교 교목들이지요.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가 많이 세속화돼 있고 또
0: 네.
1: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0: 그렇지.
1: 막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0: 네.
1: 현장에서 복음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도하고 활동하시는데 학교 측하고 부딪힌다거나 조금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요?
0: 우리가 교목이 될때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사인을 하는 게 있는데, 서로 간섭하지 말기.
1: 아, 그게 서약
0: 서로
1: 조건이에요.
0: 존중하기. 그걸 사인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충돌은 없습니다.
1: 충돌은 없으나 우리 교목님은 교목님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0: 네.
1: 복음주의적인 활동을 마음껏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약도 없는 거군요.
0: 제약이 없죠.
1: 네.
0: 제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전하니까요.
1: 참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목님은 동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교목이 되신 거예요?
0: 그렇죠. 98년도에
1: 네.
0: 동양인, 그렇죠, 여성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버드대 교목이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있는 지금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우리 교목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진행하고 계신 성경 공부 모임. 그 모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100여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심지어는 박사과정, 포스트닥터과정 이렇게 하려고 가신 분들이 우리 교목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진로를 바꾼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0: 글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박사까지 되고 또 버클리 대학 또 하버드 대학, 이렇게 제가 지난 오랫동안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최고시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문 대학에서 박사 또는 박사 후 과정을 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 1등을 한다든지
1: 그렇죠.
0: 최고를 지향해온 삶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최고봉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 최고봉이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니, 내 인생 짧은데 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몰입해서 살고 그분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누구의 어떤 그 압력도 없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1: 우리
0: 그러니까 다 목회자.
1: 교목님이 압력을 넣으시는 것도 아니고.
0: 뭐 제가 압력 넣는다고 못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1: 사실은 이 방송을 지금 보고 듣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좀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선교 기관에서 또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다 이렇게 인생을 던지진 않거든요. 그 좋은 의미로 헌신하진 않는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시길래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0: 글쎄, 딱히 전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저는 성경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러블레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러블레터죠.
1: 네.
0: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1: 아멘.
0: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씀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세상에서 구원이 제일 쉬워야 되는 거죠. 문턱이 가장 낮아야 되는 것이죠.
1: 아멘.
0: 그러면 어린아이나 정말 교육이 없는 뭐 할머니나 누구나 어떤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맞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

0: 하면 교육이 없는 자의 눈으로 또 세상 교육이 없는 자또 어린아이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 그 구원에 애타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린아이 마음으로 읽으면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요, 뭐든지 믿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면 유괴를 당하는 이유가 뭐든지 나쁜 사람도 믿기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인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으면 그걸 다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게 되면 누구나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1: 세계 최고의 석학들에게 어린이처럼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0: 아멘.
1: 이런 성경 공부를 밤새서 그냥 토론하면서 하시면서 수많은 박사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네요.
0: 네.
1: 아,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지금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님이신데 요 관련된 특별한 인연은 저희가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VB 초대석. 오늘은 참 어렵게 모신 귀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말씀으로 또 복음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신 이금하 교목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듣기 전에 그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님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제가 이분께 인사드리러 한번 갔다가 간증을 한 시간 동안 붙잡혀서 들었어요.
1: 아멘.
0: 근데 그 간증의 80%는 교목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최재원 총장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1: 네, 제가 처음 만났을 20여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미 부산대 교수였고요. 또
0: 네.
1: 저의 모교인 서울대학의 14년 후배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원래 MIT의 부산 공대 교수였기 때문에 MIT의 객원 교수로 방문 교수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버드에서 제가 인도하는 하버드 대학원생들의 서영 공부에 올 자격은 없으나 어떻게든 껴달라고 그래서 제가
0: 본인이 먼저 하고
1: 예
0: 싶다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껴줬죠. 그래서 예 하버드 근데 뭐 하버드 대학원생들보다 훨씬 이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1년 후쯤에는 아니 자기도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다시
0: 네.
1: 부산대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아.
1: 그런데 저는 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고 믿기 때문에 다
0: 네.
1: 목사 될 필요는 꼭 없다. 그러나 또안될 것도 없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쩌다가 또 2년 전에
0: 네.
1: 부산대 총장으로 또 취임하게 돼서 제가 2년 전에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와서 부산대에서 그 취임식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죠.
0: 네, 참 뿌듯하셨겠어요, 유목님.
1: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리 최재원 총장님한테 한 말이 에스더서 그 모르드개 그 사촌 오라비가 에스더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0: 아멘.
1: 유대인을 구하라. 그런 것처럼 제가 최 총장님한테도 이 부산대

0: 총장이 될줄 몰랐는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이 있을 텐데 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 아멘.
0: 전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1: 아멘.
0: 권면했습니다.
1: 네. 아, 그 권면 그대로 아, 우리 국립대 부산대 복음화를 위해서 총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금 힘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우리 교목님의 성경 공부를 저도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0: 예, 하버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은혜로운 교목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0: 예,
1: 모임이네요.
0: 그렇죠.
1: 네. 아, 그리고 평소 강조하시는 말씀이 학생들한테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그 해답은 어디 있는가? 이게 좀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0: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화를 만들자면은 우리가 뭐 냉장고나 뭐 전자품, 뭐 컴퓨터 우리가 살때 항상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복잡해서 잘 읽질 않는데 어쨌든 남이 하는 거 보고 그냥 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시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 너의 선조 아담과 하와부터 어떻게 불순종해서 이 죄를 져서 고장이 났느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 한국말로도 매뉴얼이라고 하나요? 예, 매뉴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근원 문제를 파악하고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오직 해결은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는 해결이 없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인생의 그큰빅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이 당자들이 다 돌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어봤고 뭐 노력을 굉장히 했다고 그런데 아직 믿을 수가 없다.
1: 네.
0: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예레미야서의 29장 13절 말씀을 읽어라. 거기에는 찾도록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1: 아멘.
0: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찾았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은 열심히 찾지 않았다. 성경 말씀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 예, 전력 투구하는 그 정신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 없다. 적당히 하니까 그렇지.
1: 그러네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0: 아멘.
1: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하나도
0: 아멘.
1: 없다.
0: 약속하셨잖아요. 찾는 이가
1: 아멘.
0: 찾는다고.
1: 아멘, 아멘. 근데 대학생 복음화율이 지금 2%, 3%이 정도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미국에서 먼저 보셨을 거고요. 또
0: 그렇죠.
1: 지금 우리나라 와서도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데, 아, 이 학생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지, 어떤 또 마음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죠.
0: 네. 우리 시대 대학 시절에 50여 년 전에는 참 가난했지요. 예. 또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으로 그 굉장히 한국이 아직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래서 아직도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이 대학생들한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정말 산상수훈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심령이 빠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그두 말씀을 비추어 볼때 저는 둘다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일단 등 덮고 배부르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갈급했던 시절인데 지금 50여 년 후에 제가 이 한국과 또 한국 캠퍼스를 볼 때는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1: 아쉬운 게 없죠.
0: 아쉬운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기독교계를 얘기하자면은 기복신앙 또는 성공신학 이런 걸

것이 좀 그때부터 팽배해지지 않은가. 왜냐하면 50여 년 전에는 그렇게 갈급했는데 네. 지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 이것은 결국은 시작부터가 기복신학 내지는 성공신학의 뿌리를 좀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두지 않았겠는가.

0: 팽배해서 결국 잘 살게 되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1: 그러면 한국교회는 너무 큰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제 생각에는 항상 원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과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든 이 물질이 얼마나 황금 만능주의가 됐든 그것은 항상 상관이 없고 깊숙이 저는 모든 죄인들이 에덴 동산을 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막연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므로 그 본향으로 고향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를 그 노스탈자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 향수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교목님이 청년 시절 깊은 내면의 갈증을 예수님 만나고 해결하신 것처럼.
0: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1: 네. 우리 극동방송 전국 가족들께 이 말씀은 꼭 남기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저는 요새 각 나라 다니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안 하면 요새는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1: 네.
0: 벌써 인공지능이 코앞에 또는 우리 옆에 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은 크리스찬들도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해서 그 겁나할 것이 하나 위축될 것이 하나도 없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어가 있어요.
1: 네.
0: 뭐냐면 이건 간단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영어니까 누구나 아실 텐데 Love people and use AI.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인공지능 AI는 이용하자.
1: 네.
0: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표어입니다.
1: 아멘.
0: 제가 만든.
1: 사람은 사랑하고 인공지능은 이용하자.
0: 이용하자.
1: 그런데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데 이용하자.
0: 아멘. 그런데 이제 네. 이 세상이 험악하고 슬프게 된 건 거꾸로가 됐죠. 인공지능은 친구로 삼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슬픈 시대가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규목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0: 아멘.
1: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0: 아멘.
1: 사모하는 저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0: 아멘.
1: 네.
0: 저도 그렇게 돼야 되죠.
1: 아멘. 네. FB 초대서 지금까지 하버드대학교 이금하 교목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과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목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고 이 방송 내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내용을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부역 식구들에게 전달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넣고 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찬양을 듣다 보면 유독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최근에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듣다가 이 가사에 특별히 감동이 됐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구절이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엔 불안과 염려가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향해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능력이 되어주시죠. 다른 마음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라고요. 그래서 첫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네, 테너 조창호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으로 좋은 찬양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행복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짧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맛있는 집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김정선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참 좋으신 주님.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연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785님, 일하는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죠? 다리미질하는데 너무너무 더운데 찬양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주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0490님, 저는 안산 물류캠프에서 신호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차량들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점점점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0490님도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요. 0785님이 문자에서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네,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벌써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지선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한 주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다 보면

가면요, 꽃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각양각색 모두 예쁘기만 한데요. 얼굴 높이 들고 노란 빛깔을 뿜듯이 뽐내는 해바라기나 땅에 붙어서 하늘거리는 채송화, 풍성화도 그 얼굴 모양이 다르고 그 크기가 들쑥날쑥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줄 예배에 이 친구들도 함께하는 흐뭇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되대어 싹을 치우고 자라나 예쁜 얼굴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저 꽃들처럼 아름답기를 꿈꿔봅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윤형주님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손재성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이죠.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렇게 함께하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4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매주 출근하는 길에 방송 들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소리에 늘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게요. 네, 3524님. 아, 사람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지? 왜 저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하지? 왜 저 부분에서 기뻐하지? 4524님 사연 보면서요. 아, 저 코끝이 찡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꼭 지칭했습니다. 승리할게요. 야, 네, 이 말이요.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처럼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말 많이 하잖아요. 네, 승리할게요. 와, 더 마음에 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할게요. 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여름철 이 후덥지근하고 끈적이는 이 날씨처럼 힘겨울 때 있잖아요. 쏟아지는 장마 소나기처럼 네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것들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말도 너무 좋지만 우리 서로가 승리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 이런 말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깊게 드는 거예요. 네, 피곤한 몸이 끌고 출근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4, 5, 2, 4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띄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늘 있고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서 이정림님의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됐죠. 네, 심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상기후의 어지럼증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드리고 다짐할 것은요, 바람과 물과 흙이 지으신 대로 함께 사는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 중에 맞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어요. 썸머 스페셜 기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더 많은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재밌게 듣고 있던 우주어 미션 스토리는 썸머 스페셜이 마치면 새로운 이야기로 친구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전도사님은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더 친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었거든요. 정말 재밌고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모두 출석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눠요.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눠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7184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려져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힘내세요. 우와! 여러분, 5학년인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지요. 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우리 7184번 친구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마음도 남겨주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즐겁게 참석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7184번 친구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보세요. 또한 많은 친구가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친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나눠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노여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신나는 성경학교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옹기장의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주일 방송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한 주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힘을 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Ginny Yu.시편 16편 21절 말씀 Psalm 16 verse 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Amen.

Hello everyone, happy Lord's Day.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What a happy day it is, right?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every journey begins with a single step. 모든 여정은요, 우리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Sometimes the road ahead is clear. 어떤 길은 분명하게 보이지만요. And sometimes it disappears around the next bend. 어떤 길은 다음 굽이 너머를 알 수가 없습니다. There are days when we wonder if we are walking in the right direction. 우리는 때로는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그렇게 스스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In today's Psalm, David gives us a quiet and confident answer.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David does not say that he knows every step of the journey. 다윗은 자신이 모든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Instead, he trusts the one who does. 그는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Amen. Just as a gentle stream finds its way through forests and valleys, God faithfully leads us through every season of life. 잔잔한 시냇 물이 숲과 골짜기를 지나 흘러가듯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And along that path, he gives us something even greater than clear directions. His presence. Amen.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Amen. So,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may we discover again that the greatest joy is not simply knowing where we are going, but walking each day with the one who leads us. 네, 오늘 이 시간 Praise Praise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a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salm 16 verse 11,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Amen. You know, David wrote these words from a life that had known both mountains and valleys. 다윗은 높은 산을 오르는 기쁨도 또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아픔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He had lived as a shepherd, fled through the wilderness, and later became a king. 그는 목동으로 살았고요. 또 광야를 떠돌기도 했고 도망자의 삶도 살았고요. 하지만 훗날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Through every season, David learned one precious truth. 그 모든 계절을 지나며 다윗은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The greatest blessing was not the place he was in, but the God who was with him. Amen. Let me say this one more time. The greatest blessing was not the place he was in.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이 어딘가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But the God who was with him.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Amen. Have you ever walked through a forest trail? 네, 여러분 숲속의 오솔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The path often curves and we cannot see what lies beyond the next turn. 오솔길은요, 굽이굽이 이어져 있어서 다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Yet, we keep walking because we trust the path that will lead us safely forward.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Our journey with God is much the same.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We may not know everything that holds tomorrow. 우리는 내일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But we know the one who gently leads us on the path of life. 그러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것입니다. And that is enough to take the next step with hope.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Amen.

Amen.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의 인생은 모든 길을 미리 알고 걸어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길이 평탄할 때는 감사하고요. 길이 험할 때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의 길 소망합니다.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and I'll be back next week.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저 심판의 보좌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한 동정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사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냈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모두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에 그 특권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더더욱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요. 정죄의식에서 사로잡혀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청관우 목사님이 부릅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들은 작은 상처, 불편함과 자존심 때문에 큰 행복을 멀리하던 잘못을 범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작은 요구를 귀찮아하고 작은 잔소리에 쉽게 화를 냅니다. 칭찬에는 인색하고 지적은 쉽게 하고요. 자신의 잘못과 상처를 영문도 모르는 상대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자신의 错误가 더 크다고 생색도 내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속히 반성하지 않고 감추려

들어서 이를 크게 만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작고 좁은 생각들을 뛰어넘으면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모두 아시나요? 잿빛처럼 보이던 인생이 화창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뀔 텐데요. 큰 행복과 이생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생각을 바꿔 큰 행복의 대로를 기쁨의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뛰어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은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소리엘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어서 소진영 씨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중 매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야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코믹하게 그렸다고 해요.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등장인물인 병사들은 쉽게 유혹이 넘어가는데요. 그중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BJ 허니컷이라는 인물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유혹이 넘어가지 않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사는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을 위해, 장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내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처럼 내일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내일의 축복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모두 믿음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크룩스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당장에 그것을 끊어야 할것 같아요. 죄를 끊는 것은 절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죄의 구원은 언제나 이번만이야. 다음에 내가 확실히 끊는다라고 하지만 죄를 끊는 것에 관한은 다음번에라는 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잘 아시죠?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드는 고차원의 거짓말쟁이인데요. 새로 난 지는 우리 모두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에 우리를 맡기고 온전히 임해 매 순간 승리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은혜 아니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한 한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라는 존재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또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실망하진 않으실까? 또 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과 눈물을, 또 말하지 못한 고민과 작은 한숨까지 하나하나 살피시는 우리 참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잊힌 사람도 없고 관심 밖에 놓인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주품에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과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자,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가파워 워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되어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처음부터 나를 자녀로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식인 나를 되찾으셨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열심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살아났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다. 복음이라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쉬지 않고 오르내리신다. 오늘 내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된 복음을 통해 지금도 내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내가 우는 모든 순간마다 곁을 지켜주신다. 함께 우시고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다. 눈물로 나를 되찾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눈물로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 삼아 살아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다. 우는 일인데 오히려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웨이홈의 보혈 찬송 메들리,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주리의 예수 닮기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앞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읽어드린 글처럼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내일 받을 응답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시죠. 옹기장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조수아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프로비던스 워십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브라운 워십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욥. 오늘은 한 부부에게 찾아온 엄청난 시련과 시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욥기는 가장 오래된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화자는 욥입니다. 욥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위대한 시험과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때는 이 지구상에 거주한 첫 번째 사람들의 자손들 사이에서 문명이 막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만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탄아, 요새 통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 말해보거라.
2: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1: 나의 종 욥은 어떠냐? 그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다. 또한 도덕적이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섬기지. 내면의 악을 멀리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2: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당신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욥 주위에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이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것은 모두 그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간다면 그는 분명히 당신

0: 당신의 면전에서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1: 욥은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내 안의 간교함이 성급하게 비난을 일삼는구나. 욥의 모든 것을 내 처분에 맡기겠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단, 욥은 해치지 말거라.
0: 당신은 분명히 이 날을 후회할 것입니다. 곧 이 인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2: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많은 가족과 부를 지닌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막 마치고 나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져 버렸고 아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잠깐 숨 돌릴 새도 없이 여러 하인들이 연속해서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적대인 스바 사람들이 모든 소와 당나귀를 가져가고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져서 양떼와 하인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살인을 일삼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모두 죽이고 낙타를 돌보던 하인들까지 전부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진 소식은 저를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회오리바람이 제 맏아들의 집을 덮쳐서 당시 집에 있던 가족 전체의 목숨을 아사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 나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2: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어.
4: 주인님을 집으로 오게 됐는데 마님을 터뜨려서
2: 이웃들에 이렇게 전하거라.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스바인들과 갈대아인들에 대해 경고해줘야 한다. 집안 사람들을 침대로 데려가고 옆에서 잘 돌봐주어라. 모두 물러가라. 혼자서 조용히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 빈손이었듯이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을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당신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당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여보 마야,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시오. 달콤하고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시오. 슬픔에 빠져 있으면 당신에게 해롭기만 할 뿐이오.

0: 그러는 당신은요, 머리털을 따매고 남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외모 나보고 나보고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 그렇소. 나도 몇 시간 전에는 아이들 생각에 너무 슬펐소. 당신도 마음껏 슬퍼하시오. 하지만 그 슬픔이 증오나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시오.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언제나 고문과 같을 것이오.
0: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나 좀 그냥 울게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을 위해 슬퍼하도록 해달라고요. 나는 당신처럼 강하지 않아요. 제발 이 눈물을 모두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1: 알겠어. 나도 눈물을 흘렸으니 당신도 그래야겠지. 나도 지금 당신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오. 오늘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견뎌낼 것이오. 내 영혼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해야 하오. 자, 난 아들네 집에 가봐야겠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요.
0: 혼자 있고 싶어요. 상처와 공허함이 너무 크네요.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는 게 차라리 쉬울 테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0: 사탄아, 내게 할 얘기가 없느냐?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종 욥은 결백하고 강직했다. 욥은 여전히 나를 숭배하며 나를 최고로 대접하고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아무런 까닭 없이 몰락했는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 사탄아, 더 할 말이 없느냐?
1: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잃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지요. 부인이나 아이들까지 버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욥은 분명히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0: 좋다. 그럼 욥을 너에게 맡겨보겠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욥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내게 있다. 그 외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2: 아이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한 뒤 상황을 찬찬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게 집과 정원, 포도밭, 하인들,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 밑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제 몸이 부스럼에 덮이고 껍질이 벗겨지고 고름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발바닥, 정수리, 귀...

0: 귀, 눈, 입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 때문에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몇 남지 않은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쓰레기였고 제가 속할 곳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저는 제 더미에서 지내며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옹기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어댔습니다. 종기에 잿가루를 넣어봤지만 구더기들이 끊임없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고 뼈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마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말입니다.
1: 여보,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제가 당신을 돌볼게요. 난 당신의 아내잖아요. 이런 곳에 있지 말아요. 당신이 이러는 거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다고요.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발,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0: 아니요, 마야. 난 이 잿더미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겠어.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저기 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군.
1: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고 당신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들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저 사람들 말을 들어봐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들의 조언대로 해봐요.
0: 관습대로라면 저들은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고통과 피로가 너무 심해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랬습니다. 논쟁은 너무 격렬해서 저는 스스로를 치열하게 방어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신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저는 고통을 받을 거라고요. 율법주의자 빌닷은 제가 명백히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조적이고 도덕주의자인 소발은 제가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더욱 담대해졌고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살아있으며 언젠가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저의 대담함은 정점에 달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젊은 엘리후는 매우 지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스스로를 낮추고

0: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대담함이 도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뭔데 감히 전능하신 분에게 경청을 요구하고 설명과 대답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1: 전 가장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식은 늘지 몰라도 지혜는 늘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이 방의 대화에서보다 더 많은 지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빠뜨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동정받기를 바랬는데 여러분은 욥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잔인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욥의 말을 믿지 않고 욥을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징벌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욥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남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과 함께 슬퍼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욥을 비난했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용히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분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신성하신 분입니다. 욥께서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노력은 덧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결백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받는 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와 중재자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현명하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은 지금 반역이라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지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단 말입니까? 욥, 우리는 미천하며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2: 아, 주 하나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당신께 간청을 드립니다.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논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감히 창조주께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결점으로 인해 제 가슴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합니다. 후회와 수치심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구원을 원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을 세상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자만심이라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3: 지난 며칠간 너희들이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번지를 하게 하는구나. 그 말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너희는 근거 없이 믿음을 언급하였다. 자, 욥아, 내가 물을 테니 너는 대답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측량을 하였느냐? 동물들, 하늘과 바다가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 보아라. 이것들이 창조될 때 너희 중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들의 신비함을 너희 중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가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느냐? 비, 눈, 태양, 바람.

0: 이길 수 있느냐?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느냐? 새들에게 남쪽으로 날아가라고,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명할 수 있느냐? 요바, 너는 내 앞에 서서 나와 겨룰 수 있느냐? 너는 왕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느냐? 대답해 보아라, 요바. 너는 정말로 나의 심판을 무효로 만들 것이냐?
1: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말을 내뱉은 이 입을 손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의 귀가 듣고 저의 눈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와 잿더미 속에서 회개합니다.
0: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는 너희에게 분노하고 있다. 너희는 나에 대해 틀린 말들을 했다. 일곱 마리 수소와 일곱 마리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욥, 나의 종아, 너의 말은 나만이 들을 것이다. 나는 너의 어리석음에 대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2: 친구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고 나자 제 피부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다시 뼈를 덮었고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친척들과 사업 동료들, 그리고 저를 저버렸던 모든 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저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축들이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풀들은 잘 자랐고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 아내의 배를 또다시 열어주시고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산은 점점 늘었고 저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전의 두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손자는 물론 증손자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힘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머리를 눕히고 조상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3: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달, 그리고 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

0: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욥.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음악의 거장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음악은 끝났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위대한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경은 나를 꺾지 못한다. 이렇게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미소와 큰 용기가 함께하길 바랄게요. 또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하니 행복하네요. 오늘 첫 찬양입니다. 국민합창단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송경민님의 살아계신 주로 함께 하실게요.

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부러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때로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잠시 멈춰서서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 짧은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잠시 쉼표를 찍어보세요. 고요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만나시길 꼭 바랄게요.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세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 보세요. 주님께 맡긴 걸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0: 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날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들이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탐험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이드가 키 큰 잡초와 무성한 덤불을 칼로 자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더위와 피로에 지친 탐험가가 푸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나 가는 거요? 길은 어디 있소? 이에 노련한 가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네, 우리는 이 남자와 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길은 어디죠? 그러면 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가지 힌트를 주실지는 몰라도 그걸로 끝이죠. 하긴 그분이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탐험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정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요.

All in the name of Jesus.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더 높고 큽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리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곡 연이어 듣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밴드의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클래식 화요가 부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가신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찰대가 앞서가야 했다. 정찰대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전진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고 쉼터가 될 만한 곳을 결정하며 잠재된 위험이나 약탈자가 있는지 주목하면서 새로운 지형을 살피곤 했다. 또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적을 소탕하는 임무도 맡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과 진을 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서 길을 만들기도 했다. 빽빽하게 수목이 우거진 지역이 나타나면 매복 기습이나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 그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찰대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며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새로운 영역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대구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항상 돌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리면서 조찬미님의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아멘. 남들보다 힘이 몇 배나 센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느 날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벌목공 구합니다. 체격과 힘이 좋은 사람 우대.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러 간 청년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입사 테스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청년은 베테랑보다 많은 보수를 받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벌목공 대우를 받게 된 청년은 기분이 좋아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혼자서 몇 사람분의 일을 해내는 청년의 놀라운 신체 능력에 대한 소문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사장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은 승진의 때가 됐나 싶었지만 사장은 오히려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어째서죠? 저보다 벌목을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나요? 자네는 여전히 최고의 벌목공이네. 하지만 저기 창밖을 보게. 창밖을 본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몇 날 며칠 걸려도 자르지 못할 거대한 나무를 한 대의 벌목기계가 순식간에 자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벌목공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삶의 주권을 최고의 지혜자이시고 능력자이신 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쁨의 찬송 문을 열겠습니다. 모태탑 창단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방금 들으신 이 찬송가의 가사는 하워드 그루스 목사가 청년들에게 참된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작사한 것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민수기 18장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물이란 제물을 높이 들어 바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찬송해 가겠습니다. 푸른 향기가 부릅니다. 주께 드리리.

방금 들으신 어노인팅의 주는 나의 모든 것은 시편 16편을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 번역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한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찬양사역자 구선희 목사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나된 것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이 있을진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을 통해 우리는 찬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기 목사의 감사위에 감사드리시면서 썸머 스페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불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감사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송 논쟁이라고 조선 17세기 때 정치 또는 사상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조선 17대 왕인 효종이 1649년에 이제 왕위에 오르셨다가 1659년에 그 왕이 돌아가신 것을 붕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서거라고 그러겠습니다. 서거하시게 되면서 장례를 1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을 예송 논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송시열 대감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주장은 거기는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왕권 경쟁 또 왕권 투쟁 이런 거니까 1년을 하는 게 좋겠다. 또 남인의 주장은 그러지 말고 3년으로 하자. 근데 효종이 사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이것을 예송 논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우리가 그 배경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청나라가 그리고 아래로는 명나라가 있었는데 명나라의 국운이 다해갈 때 위쪽의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1636년 37년 이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명나라와 우리 조선과의 관계는 형제 관계였었는데 그때 이제 조정에서 잘 좀 정책을 해서 청나라와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굳이 명나라 쪽에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죠. 이래서 일어난 그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병자호란 이렇게 표현되는 전쟁입니다. 뭐 너무 어렵게 되고 큰 군대가 들어오니까 서울이 금방 이제 함락이 되는데 그때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하다가 이 청나라의 그 수군들이 강화도를 이제 막게 되죠. 그러면서 피신한 게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 글로 이제 피해가게 됩니다. 그때 왕은 인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나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형제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청나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청나라 쪽에서는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형제라 생각하지 않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대하겠다. 그래서 청나라는 왕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은 이 군주의 신하의 개념으로 이러면서 많은 공물도 바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에 서로 믿기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지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 인지를 바로 인조왕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이제 대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자와 대군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중국 그 격고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 세자가 귀양, 포로가 더 맞겠죠. 이런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들어와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효종이에요. 그 효종이 1649년도에 왕이 되어서 59년도, 여러분 10년 남짓 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효종이 붕어, 즉 하늘의 부름을 입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41살이었어요. 41살. 근데 그 41살 10년간 왕이 있으면서도 병으로 계속 고생하는데, 그 이상하게도 조선의 왕들은 꽤 많이 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 부스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효종도 그 부스럼이 나서 그때 어이가 침으로서 고친다고, 침을 뭐 의료사고라고 자료들은 이야기하던데 잘못 놨는지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혈을 막지 못해가지고 그 효종이 그렇게 붕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상을 해야 되냐 3년 상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논쟁이 맞아요? 이 논쟁이 맞냐고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잖아요. 열강 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형제관계가 아니라 군주관계로 전락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때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남쪽에서 우리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군대들도 이 청의 군대를 못 당해요. 이러면서 다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난 우리의 어른들이 1년 상을 해야 되냐 3년 상을 해야 되냐 이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게, 이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역사에서 배운 것인데 참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한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니 아니니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그 정도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특별히 1년에 세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셋째는 수장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하나는 칠칠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에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 그 시대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곡식으로 드렸을 때 그 드리는 이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받으실 때 어떠한 의미로 받으셨겠어요? 왜 요거를 놓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 오순절도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내려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이 놀라운 생명 근원의 역사,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절기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구분하는 그러한 그 뭐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준은 딱 하나다.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우리는 오늘 감사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옥스퍼드 대학의 니얼 파워슨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은 많은 신문에 기고하는 것이 또 이분의 아주 특징이기도 한데, 이분의 기고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뭐 우리 뭐 큰 신문들이 이 논설을 실었는데,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구 구조의 치명적 한계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 저도 이제 가보면은 중국 인구의 노령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는 훨씬 더 은퇴하는 그 시기가 빠릅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 일을 했으면 빨리 은퇴를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퍼거슨 교수가 지적한 것이 부동산 중심의 경제 거품의 한계다 그랬습니다. 오늘자 뉴스도 보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거품 때문에 이런저런 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퍼거슨 교수는 29%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정치 체계입니다. 일당 독재 체계에서는 발전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퍼거슨 교수가 요 세 가지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화교권이 여러 가지에서 미국과 견줄 만한 힘을 갖고 있지만 미국을 앞설 수 없는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중국을 다녀본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거의 30여 년이 되는데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들,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라고 성장했고 공부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너무도 그런 면이 약하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보세요, 적어도 한국에서 규모 있게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명감이 없이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함에도 시큰둥 듣더라고요. 고맙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란,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우리처럼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뿐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감사치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참 묘한 것은요, 감사보다도 불평 불만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제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제가 촌에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곡식을 가꾸는 것과 잡초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것이 훨씬 더 잘 큽니까? 이 불만 불평 이건 잡초 쪽에 속합니다. 감사 이것은 곡식 곡물 쪽에 속합니다. 가꿔야 됩니다. 이것은 키워야 됩니다. 걸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과 17절 그리고 그 가운데 12절 말씀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데, 10절과 17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17절에는 주신 복을 따라, 그러면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복, 그럼 무슨 복인가?

축복일까? 1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혹여 모양은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 질, 그 농도는 푹 낮아질 거예요. 신명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부르심 속에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거칠 때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너는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너의 후계자를 세우는 거다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를 명령하시냐면 이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이쪽에 있었던 이 백성이 광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록을 남겨라. 이래서 기록을 남긴 것이 신명기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 성경은 다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들도 다 저자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즉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누가 보게 될 것인가, 보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또 누가는, 마가는, 더 나아가서 요한은. 구약으로 와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비슷한 성경을 이렇게 놨을까, 기록했을까? 그런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된 성경이냐면 바벨론 포로 되어졌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갔는지, 왜 그곳에 포로 생활을 했는지, 왜 그곳에 있다가 지금 돌아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하여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교훈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신명기서도 기록이 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라. 그래서 신명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러 번 반복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요? 모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람이 망각에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지 아니하면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감사치 않으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것도 잊어먹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강력하게 구하는 그러한 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맥추절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놓칠까 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후대 백성들이 기억지 못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유월절도 맥추절도 수장절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공통분모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맥추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감사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왜 돕겠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왜 그곳에 포로로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겠어요. 성경이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가 동원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지, 이것을 기억지 않는다면.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윗의 시편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 귀합니다. 묵상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외우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0편 4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뭐가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다음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저거요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절에 네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레미 테일러 교수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돈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다른 데 강연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만약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린다면 교수님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이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 친구들과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의 고백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입과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지금도 그대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도 보면 자포자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잃으면 여러분 뭐를 잃어야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치 않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저는 종종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귀한 강단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도 감사거리예요. 너무도 고마운 일이에요. 너무도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하나 더 보실까요? 시편 50편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종종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저에게서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개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쌓이고 그러면 습관화되기가 쉽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그냥 습관 좇아서, 습관 따라서, 습관으로 뭔가 하는 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 제일 싫어요. 감동 없이 이 자리에 서는 거 제일 싫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적 감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다면 그럼 저는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고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쭉 주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장에서 16장까지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딱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장 한 장을 볼 때는 그런데요. 전체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1장에서 15장까지, 그 다음에 16장은 어찌 보면 부록과 같아요. 이건 인사말이거든요. 감사거든요. 근데

0: 복음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 처음에 말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쭉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중에 너무도 감사한 고백을 우리가 15장 10절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아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만약 이것을 하나의 열매로 딱 만들어내신다면 뭐예요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감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사실적인 우리의 행위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첫것 어떻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첫 열매를 통하여 가장 으뜸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감사로 첫 열매로 그 뜻을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복주실 줄로 믿고 특별히 그 감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 있으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지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의 그 뿌린 열매를,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온전히 자라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실천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저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방법론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헌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구니 돌려서 헌금 많이 내면 뭐 하겠어요? 헌금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런 거 표현함으로 사람들이 알면 뭐 하겠어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실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실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1: 교수님, 오늘 저희가 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미리 주제나 네. 어떤 곡들을 나누게 될지 네, 네. 미리 좀 보내주시잖아요.
2: 네, 그렇죠.
1: 제가 오늘 주제를 보고 네. 울컥했습니다. 오늘 주제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 제가 한 PD님께 보내드렸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본 주제를 가지고 괄호치고 제가 하나 더 써드렸어요. 네.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1: 뭐 늘 그렇듯이 네. 예수님은 늘 저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나 네. 듣지 않는 저의 모습을 네. 좀 떠올리면서 한켠으론 마음도 아프고 왜 그랬을까 네. 하는 반성의 시간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정하셨는지
2: 항상 일상의 어떤 일들을 반추해보면서 하나님의 네. 마음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연락이 닿지 않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어떤 네. 상황으로 인해서건 아니면 뭐 의도적이건
1: 그쵸.
2: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으로 치면 아이들에게는 위치 추적 앱이 다 있고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1: 네,
2: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으나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1: 네.
2: 일일이 다 알고 계시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1: 네.
2: 그래서 첫 번째 찬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1: 아멘.
2: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딸려있는 말씀으로 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물며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은 것은 아닌가. 간절히 부르실 때 못 들은 채 하는 건 아닌가. 방황치 말라고 그리고 오라고 하시니 여러분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과 연락을 다시금 열어보는
1: 아멘.
2: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크룩스의 음성으로 찬송과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0: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을 만나볼 텐데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쇼팽의 곡으로 준비를
1: 그렇습니다.
0: 해주셨어요.
1: 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방울 전주곡 우리가 꽤나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 곡입니다.
0: 네.
1: 제가 주제를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잡으면서
0: 네.
1: 그냥 쇼팽이 생각이 났어요. 이 빗방울 전주곡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쇼팽은 주르주 상드라는 그 당대의 유명한 작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요양차 스페인의 마요카 섬으로 가세요.
0: 네.
1: 왜냐하면 주르주 상드는 조금 모성애가 많으신 분이었고요. 쇼팽은 너무나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약간 폐결핵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조금 회피하는 그런 병이었죠.
0: 네.
1: 마요카에 갔는데 너무 기침을 하시니까 거기 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0: 네.
1: 어느 수도원에 자리를 잡으세요. 어느 날 굉장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조르주 상드는 함께 먹어야 할 생필품을 구하러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통에 아마도 마차의 운행이 어려웠겠죠.
0: 네.
1: 쇼팽이 아무리 기다려도 상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진 건 아닌가. 그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으세요. 그때 작곡된 곡이
0: 네.
1: 이 빗방울 전주곡인데 쇼팽이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0: 아,
1: 그런데
0: 그래요?
1: 여러분 들어보시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일정한 음계가 있고요. 어느 부분으로 가면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 나오면서 뭔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쇼팽이 그것을 치고 있을 때 상드가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치고 있는 쇼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느낌으로는 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라고 감상 모드로
0: 네.
1: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느꼈을 쇼팽의 두려움 그리고 처음 시작은 조금은 서정적인 듯한 그런 음악 빗방울 전주곡에서 사랑하는 이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을 대변한 그 음악에서 여러분께서 감정선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0: 네.
1: 그래서 함께 감상해 보시고
0: 네.
1: 네, 다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마침 저희가

0: 이제 그 이번 주간에 참
1: 네.
0: 많은 지역에 많은 비가 왔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아마 이 감정선에 충분히 이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기대를 해보면서
1: 네.
0: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하시죠.

0: 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뭔가 마지막에 잔잔하게 네. 피아노의 그 뭐랄까 울림으로 마무리되는 구간이
1: 그렇죠. 여운이 남죠.
0: 네, 그러네요.
1: 제가 이번 연주자로 선우 예권 씨의 성당에서 연주하는 버전을 골랐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쇼팽도 이렇게 층고가 높은 데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울림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 빗소리가 훨씬 크게 느껴졌을 것 같고
0: 네.
1: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호수에 내가 빠졌는데 내 가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쌍드가 빗방울 소리 같다라고 했을 때 쇼팽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너무 그 당시의 느낌이 무서웠고 두려웠었기 때문에 빗방울이나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도감이
0: 하셨네요.
1: 들었겠죠. 근데
0: 네.
1: 우리가 왜 아이를 잃어버려도 찾으면 그 아이를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 너 어디 갔었니라고 그쵸. 화를 먼저 내잖아요.
0: 맞아요.
1: 아마 그런 감정들이 뒤섞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말러라는 작곡가의 교향곡 5번 중에서 4악장 제목이 아다지에토인데 아다지에토는 빠르기 말입니다. 우리가 아다지오라는 빠르기 말을 익숙하게 아시는데 매우 느리게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다지에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느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피디님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편지 써보셨을까요? 그 세대가 아니시죠?
0: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써. 저희는 이제 편지라기보다는
1: 네.
0: 예쁜 포스트잇이나 그 어떤 이 접착 그게 있는
1: 네,
0: 작은 종이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에다가 이제 편지 써가지고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네, 괜히 이제 그 친구의 생일이 되면
1: 네.
0: 가장 예쁜 걸 골라서 이제 엽서 같은 거를 썼죠. 네.
1: 엽서도 참 예쁘네요.
0: 그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어릴 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시키면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를 썼던 기억이
0: 저희도
1: 있고요.
0: 있었어요. 네. 네.
1: 그리고 그때는 어떤 우체통이라는 그런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0: 네.
1: 말러라는 작곡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보통 작곡가들은 곡을 쓰죠.
0: 그쵸.
1: 그리고 네. 헌정을 합니다. 말러에게는 알마 쉰들러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알마 쉰들러도 작곡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말러가 결혼을 할 때 그런 전제 조건을 내겁니다. 한 집안의 작곡가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
0: 왜요?
1: 나와 평생을 함께 하려면 당신은 작곡을 그만두고
0: 어머.
1: 나의 작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너무 사랑하면 한 집의 아나운서는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하은 PD님 어떡하실 거예요?
0: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1: 네.
0: 저는 그 사랑을 포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 중요한 가치를 뺏으려는 게 사랑인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1: 그러면은 네. 콩깍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알마 쉰들러는 정말 헌신적으로 말러를 보조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그랬을지언정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어요. 날개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나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날 때 나도 작곡 활동을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러가 본인이 쉬는 시간에는 귀를 쉬어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피아노를 써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알마 쉰들러는 결국 시험에 들었겠죠.
0: 네.
1: 그래서 마음에서 사랑이 떠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떠나고 손은 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알마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말러가 이 4악장을 알마 쉰들러를 생각하면서 작곡을 해서 헌정을 해요. 근데 알마 쉰들러는 뭐 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0: 네.
1: 근데 이 4악장의 특징은 관악기가 1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악기와

0: 하프라는 악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좀더 애절함을 강조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만큼 감상적인 그런 파트입니다. 이 곡이 꽤 깁니다. 그래서 하은 PD님과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 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은 PD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1: 제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
0: 네.
1: 참 여러 가지 유형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그런 대화를 나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전 이기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0: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1: 이타적인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이타적이면 또 힘들겠지만,
0: 그렇죠.
1: 그래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곁에 두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그렇죠. 네.
1: 네.
0: 그렇게 여쭤보고 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 네. 자기 얘기를 하려고 듣는 척을 하지만 실상 잘 듣지 않는 사람.
1: 어렵죠.
0: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피하게 되더라고요. 만남이 줄어들고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은 굉장히 피로감이 크니까요.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아니면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를 하고 있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계실까? 그런데 건강한 관계는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이 적절히 어우러질 때 좋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내
1: 아멘.
0: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듣자라는
1: 아멘.
0: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겠지만
1: 네.
0: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떤 길일까에 마음을 두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자녀들 하지 마시고 저랑 오늘부터는 그래도 들으려 애쓰는 자녀들
1: 아멘.
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우리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스데반 집사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상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만들어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썼던 바울 사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 말로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자신의 모든 조건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생활이 궁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감사드려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들으셨습니다. 감사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의 양면과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개인들도 감사를 외면

하고 불평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영이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감사한 사람 하나 덕분에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방금 찬양을 들으셨던 시편 50편 14절 말씀의 가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했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필수 조건은 감사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한숨 쉬면 한숨 쉴 일이 계속 많아지고요. 감사는 일종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죠. 엎드려 팔굽혀 폈다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5번, 10번 하기가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10번, 20번이 반복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반복하면 더큰 감사로 커져 나갑니다. 기도도 반복하면 생활화가 되고,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다 보면 생활화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항상 기뻐해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박형근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행복은 감사로 시작해요 였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끝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감사의 조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첫 번째 택함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고 택하시고 또한 추하고 더러운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 던질 수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지요.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의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 감사하십시다. 찬양입니다. 최명자님의 음성으로 감사 찬송 날고 나신 주 감사.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좋다. 나쁜 소망이 있고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희망적이라 해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망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 소망, 좋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이 몸의 소망 왠가?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지명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원과 조수진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감사의 조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 산 소망, 좋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했습니다. 다윗 임금의 감사는 어떠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은 다윗 임금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출발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한마디로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하는 고백, 바로 다윗 임금의 감사의 출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감사의 출발입니다. 아니, 참된 감사의 기본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는 범사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하지 않고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현실과 나의 낮아짐을 깨달았을 때 고백되는 진정한 감사, 내가 무엇이 관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드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내가 무엇이 간대 라는 겸손과 두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첫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맥추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비록 내가 땀 흘려 만든 수확이지만, 고생하고 쫓아다닌 소득이지만,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으며 손에 쥔 결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 바로 이것이 다윗 임금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주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국립합창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남궁송옥의 내 모든 사랑 주께 드려요 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갓 도착한 한 성도가 베드로 사도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하늘나라를 두루 구경시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사들로 가득 붐빈 거대한 작업실에 들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서로 가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접수처라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이곳에서 접수하죠. 성도가 그 접수처를 유심히 바라보니 끔찍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 도처의 사람들이 보내온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 기도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나와 베드로와 성도는 다시 걷다가 두 번째 부서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처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기도하며 바랬던 청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는 거죠. 성도가 들여다보니 정말 이곳 또한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이 포장되어 지상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작업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부서가 있었고 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천사 단 한 명만이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확인처라네. 아, 그런데 어째 이곳은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서글픈 일이지. 지상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그 남자는 물었습니다. 아니,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주께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음성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데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 냄비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졌던 건데요. 이렇게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함만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약 100년 전, 애굽에서는 3000년 된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미라가 나왔고 그 옆으로 꽃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 꽃병은 런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던 중 누군가의 실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꽃병 바닥에서 몇 개의 완두가 발견됐습니다. 그 완두는 너무 오래됐기에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상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완두를 연구 검토한 뒤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딱 30일 뒤 새파란 싹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근심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바꾸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을 들으면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1%의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이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비전이 이뤄질 확률에 대해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100%가 되고 99%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비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참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만족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힐성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시편 131편 창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사슴이 시냇물을 한나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임승종의 찬양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옹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이 곡을 작시한 에드워드 포포 목사님은 뉴욕 항구 쪽에 고기잡이 선원들을 위한 바다와 육지교회를 세우셔서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일시 정박한 배에 외항 선원들로 시작된 교회였는데요. 그들 속에는 항상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가 있음을 아신 목사님께서 목숨을 건 무서운 항해를 해야 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를 써서 찬송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무서운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캄캄한 밤 사나운 김정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새벽날개 이일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주시는 선한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향유, 이화 침박 화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로운 찬양이 가득한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루한 일상이야 라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똑같은 업무, 변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들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줍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낡은 흑백 사진 같던 세상에 정말 총천연색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 여러분이 풀어가야 할 고민들이 결코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또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매일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하나님 나라, 강찬의 하나님 나라는 헤븐리 터치 월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돌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수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의 이미 이기신.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세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의 이미 이기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는 원주민들이 마귀의 숲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탄 숭배와 주술이 지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그 숲의 법과 공포에 묶여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면서 어우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둠의 땅이야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존 헌터는 그곳을 사탄의 집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야 할 잃어버린 땅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주술 사들의 협박과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그 숲으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주술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숲은 학교와 병원이 들어선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배하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더 강하신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결박이 깨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과 사역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 언론과 탈북민 인권 단체들의 뉴스를 보면 중국 내에 이 탈북민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강제로 뭐 성매매나 노예, 노동 이런 것에 묶여있는 참혹한 현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직폭력배와 이 사탄적인 착취 시스템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을 구출하는 활동가분들은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가분들은 조직의 그 감시를 뚫고 들어가서 탈북민들을 탈출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뒤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조직적으로 다 되어 있고 착취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걸리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들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살아갈 때 힘들지 않으세요? 변화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정석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들으시고요,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느님 들으셨고요. 또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 시절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셨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당시 공산 정권은 목사님을 고문하고 세뇌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도록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결박을 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수년간의 독방 생활과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을 성전으로 바꾸셨는데요. 목사님은 감옥 벽에 복음을 적고 또 자신을 고문하는 간수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고문하던 간수들 중에 일부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결박 도구로 사용했던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사탄의 가장 깊은 본거지와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사탄의 병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장종택 목사님의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좋았나, 진행의 저, 시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래요.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방송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 테마를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서머 스페셜 6주간 하면서는 제가 신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간혹 모르시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에 나갈 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참된 희락과 화평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서 누려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랑의 한 줄기로서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기쁨, 화평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의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했을 때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여기며 경배하며 제사 지내려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담담했던 그들이 군중들의 환호와 경배 앞에서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영광과 박수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그것이 유혹이자 시험임을 분별했던 것이죠. 핍박과 비난은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지만 칭찬과 박수는 바로 그 전도자를 넘어뜨리는 더 강력한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으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향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듬 오브 프레이즈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웨브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여서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이 싹트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나 또 미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또 선택을 놓고 의심이 싹틀 수 있겠지만, 그런 결정 또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또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의심 대신엔 감사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해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그런 편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수록 그러려니 할 때도 있고 또는 편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기 싫어서 일까요? 의심이 생기지만 내 안에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오늘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요 우리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전국에서 방송 함께 하실 때마다 북녘 성도들 잊지 마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마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한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같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유라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발행하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정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들었고 국동방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네. 한다.

0: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발해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1: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0: 그렇죠. 나중에 다
1: 이제 오셔서.
0: 예.
1: 야.
0: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저만 네. 삼국으로 돌리시고.
1: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0: 맞아요.
1: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0: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1: 먼저
0: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1: 네.
0: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1: 그러니까요.
0: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있더라고요.
1: 아.
0: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그쵸, 그쵸.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1: 오.
0: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1: 그렇죠. 경기 일으킬 만큼.
0: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1: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0: 네.
1: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0: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에미나이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1: 아.
0: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네.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1: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0: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1: 네.
0: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1: 네.
0: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1: 네.
0: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1: 경찰서에서?
0: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
0: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마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1: 네.
0: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라요.
1: 아.
0: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1: 야.
0: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1: 아.
0: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러면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아,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0: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1: 네.
0: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정말
1: 단체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1: 네.
0: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네.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1: 야.
0: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0: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격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에, 마귀들과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일 없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헐레벌떡 예.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런.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엮듯이 엮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저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선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0: 네.
1: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지난해 10월에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부의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크루즈 방한객은 20만 6,542명으로 전월보다 13.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는데요. 크루즈 방한객은 승객과 상륙 허가를 받은 선원을 합산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한객도 7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습니다. 항구별로는 서귀포항이 8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항 7만 8천 명, 인천항 2만 5천 명, 제주항 1만 7천 명 순으로 집계돼 제주 지역 입국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는데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9만 3천 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고 필리핀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입항은 모두 65회였으며 선박 한 척당 평균 3,177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제이프로그 보안연구소는 자바스크립트 공식 저장소인 NPM에서 유명 패키지를 정교하게 모방한 악성 패키지 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설명과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복제해 정상 프로그램으로 착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악성 코드가 보안 점검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실제 악성 기능은 설치 이후 외부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등 탐지를 피하기 위한 다단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컴퓨터를 거점으로 기업 시스템에 침투해 화면 감시와 원격 제어, 가상화폐 지갑과 로그인 정보 탈취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소는 이번 공격의 위장 방식과 정보 탈취 기법 등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가짜 패키지는 저장소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설치한 개발자와 기업은 시스템 점검과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김 목사의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석방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초당적 노력의 결과라며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증언하도록 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종교를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직 주중 미국 대사 니콜라스 번슬은 김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수감된 다른 양심수들의 석방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8년 만에 부친과 재회한 김 목사의 딸은 기적을 목격한 것 같아 기쁨이 벅차오른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100세 이상 노인은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척추와 고관절 수술이 가장 많았고 심장시술과 대장암, 위암, 담낭절제 등 다양한 수술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만 101세 직장암 환자는 최근 로봇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 없이 열흘 만에 퇴원했으며 101세 고관절 골절 환자와 103세 심장질환 환자도 각각 수술과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복강경과 로봇 수술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부담도 줄었다며 초고령 환자의 치료 여부는 나이보다 심장과 폐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의 위성을 발사해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위성 양산 기술을 확보한 뒤 2032년 검증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34년까지 1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국가안보와 통신주권을 지키고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전략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2032년 계획보다 앞당겨 2030년 누리호를 이용한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2029년 달 궤도 통신 위성과 2031년 지구 달 과학 탐사선 발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 늘었습니다. 최근 강릉 안목해변과 경포해변 앞바다에서도 상어 목격 신고가 접수되면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1도, 지난해보다 1.9도 높은 16.3도를 기록한 데다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와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분포가 확대되면서 상어의 활동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출현 건수 증가가 곧 상어 개체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건수와 조업 환경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수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상어 발견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 해경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506명, 확진자는 1,5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28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확진자 가운데 254명은 회복했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는 354명 가운데서도 110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감염 지역이 3개 주 36개 보건구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원인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치료제와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활동하던 송금 브로커는 지난달 평안남도의 한 탈북민 가족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직후 보위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해당 가족은 사전에 돈을 받겠다고 연락했지만 브로커가 현지에 도착하자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위부는 전달된 자금을 모두 몰수했으며, 브로커는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송금 브로커를 신고하도록 압박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의 신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강화로 북한 내 비공식 송금망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내륙 지역 송금은 위험 부담이 커져 고액 의뢰가 아니면 브로커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 당분간 내륙 지역 송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외 파견이 큰 돈을 벌 기회로 여겨져 경쟁적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원을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해외 파견 과정의 부정부채 단속 강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실제 손해주는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 파견 매력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여전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화교들은 보위부의 승인을 받아 전용 유심칩을 지급받고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집에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국제전화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국제통신센터나 무역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국제통화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화교들이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제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위부에 맡겼다가 귀환 후 다시 찾아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 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 휴대전화로 국제통화를 할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유심칩 등록과 관리 방식으로 볼때 당국의 감청과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화교사회는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26도, 강계 25도, 희천이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안주 30도, 강계와 희천 28도로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6도, 신계 25도, 개성 24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사리원 29도,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턴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5도, 평강과 청진 24도, 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4도, 평강과 청진 29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또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석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더다 하였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셨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가운데 긍휼이 더하여지기를, 복음이 진동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회개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첫 찬송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의 역사 한장 가운데 가득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소망,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연주 찬송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를 붙드소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죄의 결과는 지어야 돼요. 벳세바하고 난 아들이 얼마 살다가 죽었어. 개가 병들어 죽게 돼 있을 때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털털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고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부하들이 와서 아니 개가 병들어 죽을 때는 식사를 전폐했더니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는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개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요 가수인 토니 판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태어나가지고 197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1957년 교통사고로 갈빗대 7개 두 다리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완전히 파열됐고 척추뼈가 달구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30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의식이 조금 생겼어요. 그 부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엔 당신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기 시아버니가 노스 데코다에 사는데 목사입니다. 시아버니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아버니는 자기 아들 귀에다가 전화기를 넣고 3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던 찬양, 하나님이 참새를 지키신다. His eyes is on the sparrow. 그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토니 판테인은 이제 덤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가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I am his to command. 불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 두려움이 없네라는 가사가 있는 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며 지키시는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그런 매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평안도에서 온 한 형제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실 텐데요. 이곳에 온 지 약 5년쯤 된 김준우 형제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정착 5년 정도 된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좀 이곳에 딱 정착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고 나서 바로 했던 아르바이트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가 대창집이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몇 군데 정도 경험했던 거예요? 식당 그리고?
0: 저는 아르바이트를 막 여러 군데 많이 해봤어요. 식당도 해보고 옷가게?
1: 옷가게요?
0: 네, 맞아요. 그 옷가게 같은 데서도 이제 판매 같은 것도 해보고.
1: 어떻게 그러면은 옷가게를 저도 해봤는데.
0: 아, 그래요?
1: 저 같은 내향형은
0: 네네.
1: 힘들거든요. 막,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여기 요즘 계절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괜찮으셨어요?
0: 아, 네. 저는 약간 아첨을 좀 잘 떨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1: 잘 어울리세요. 자연스럽게 나왔나요?
0: 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네네. 남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0: 아니요, 여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1: 네?
0: 아, 근데
1: 네?
0: 네, 저희 매장이 사실 개인적인 손님보다는 도매 같은 거를 하는 매장이었어요.
1: 아.
0: 사장님들한테 이제 막 이제 대량으로 주문을 더 이렇게 넣는 그런 매장이었어가지고 이제 개인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1: 아니, 대량으로 왔으면 더욱이나 막 가격 흥정하려고 하고.
0: 맞아요.
1: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0: 예, 네, 뭐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사장님이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고, 저는 그냥 이제 업무 그 이제
1: 매장은 일?
0: 아니, 뭐 힘쓰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같은 거 재고 관리도 하고.
1: 아.
0: 맞아,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1: 행정적인 부분.
0: 네, 행정적인 부분.
1: 그럼 식당이랑 옷가게랑,
0: 다음에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어요. 너와 나도 했었고.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취업

0: 취업이 돼서 회사에서도 좀몇 개월 일했었고요.
1: 회사에서 행정일 맡던 거예요?
0: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1: 영업이요?
0: 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했습니다.
1: 전혀 안 가겠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게 몇 차례 뵙고 있잖아요.
0: 네네.
1: 아마 요거를 일단 두 번째 이상 들으신 분들은, 응? 영업?
0: 맞습니다.
1: 무슨 영업 하셨어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아니, 뭐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0: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수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1: 수전?
0: 네, 수전이라고. 네, 맞아요. 샤워기라든지 집에 막 주방에 그 설치하는 그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변기 이런 수전 그거를 생산을 해서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러 지점들이 있었어요. 막 전국에 판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한테 파는 건 아니고 그 지점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점장님들이랑 만나서 뭐 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빨리빨리 좀 팔게 뭔가 이렇게 네 그런 이제 영업이었는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냥 이제 살자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것저것 제가 이제 가릴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영업직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영업은 뭔가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1: 그쵸.
0: 그냥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하는 거니까 회사 내에서도 사실 경쟁이 좀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들끼리 이제 얼마 더 내가 더 많이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제가 상황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릴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직진 얘기로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까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때는 안
0: 네,
1: 했던
0: 그때는 못
1: 거예요.
0: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회 공동체 여러 군데 이렇게 속하다 보면은
0: 네.
1: 더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때가 지워지는 것 같아요.
0: 뭐, 그쵸. 이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신앙, 그, 교회라든지 이런 거,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그 회사를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던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약간 면접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그 공백 기간에. 근데 이제 이게 면접을 보러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이제 100%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한 20군데 정도 이제 면접을 봤었거든요.
1: 진짜요?
0: 근데, 20군데까지는 아니고 한 10, 15개 정도? 15개 이제 회사 정도 면접을 봤었는데, 뭐, 부산에도 내려가고, 대구에도 가고, 뭐, 그냥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제가 다 갔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제가 부족한 것도 많긴 한데 이 정도로 다 떨어진다고 뭔가 자신감이 다 이제 없어지고 아니 그래 힘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1: 여기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2030 세대의 취업난을
0: 네
1: 고스란히
0: 맞아요.
1: 느끼셨어요.
0: 거스란히 느꼈는데다가 저는 이게 그냥 내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달라서인가라는 그런
1: 그럴 수
0: 약간
1: 있죠.
0: 맞아요. 뭔가 그런 나만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실력이라든지 뭔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나는 사실 인정을 할 건데 뭐 말투가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뭐 생각하는 뭐 사람 문화가 달라서 뭐 회사에서 나를 거절하는 건가라는 그런 약간 나만의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슬펐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난 뭐든지 할 수가 있다.
1: 와, 그러니까 여행 가는 기분으로

0: 그게 온 거죠. 네. 나만의. 그,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작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초기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 부딪혀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이제 이 정도 다 탈락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는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문득 그때 이제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이전에 알고 그 하나원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0: 그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러면은 이 교회 한번 나가봐라. 네네. 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 교회 바로 나간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 가는 그 걸음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좀 나에게 소중한 일요일인데 하면서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왔을까요?
1: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약속을 하면 보통은 좀 지키는 편이긴 해요. 저는 교회에 나간 것도 어찌 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0: 네.
1: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저는 그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한테 내가 어떤 누군가랑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0: 우리 북의 주민분들도 함께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네. 그 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1: 네.
0: 아니 그럼 누구랑 그런 약속을 한 거지?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준우 형제님에게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1: 네.
0: 내가 약속했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1: 네.
0: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어떻게 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고난과 시련을 많이 주셨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아멘.
1: 네. 인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0: 인도와 은혜의 하나님.
1: 네.
0: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고난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1: 네.
0: 고난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나갈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못하니까
1: 네, 네.
0: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북녘 땅 곳곳에서도 고스란히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값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주님을 찾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낌 없이 짓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의지하는 주님의 어여쁜 자녀 되길 바라면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구하는 복된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극동방송을 들은 후 강을 건넌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도 여름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름에 물을 참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1: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는 우리는 마시면 좋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은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땀으로 네. 배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네. 주민분들에게도 수분 섭취를 네, 물을 맞습니다. 많이 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내돈내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2: 2009년 10월 수도요금 8,500원이 나왔습니다.
0: 오늘은 수도요금이에요. 북한에서도 이 수도요금의 개념이 있을까요?
1: 우선 수도요금 하면
0: 네.
1: 우리 한국은 수도가 나오는 게 단 1초도 멎은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24시간 계속 나오고 365일 계속 나옵니다.
0: 물이 틀면 계속
1: 무조건 나오죠. 근데 북한은 거죠. 수도꼭지가 항상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이 나오려면
0: 네.
1: 항상 전기가 잘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수원지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제가 기억은 물 하면 한국은 너무도 좋은 물들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깨끗하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닌 거죠. 우선 장마철이면 물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더러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저 고향 같은 데 가면 압록강이나 가서 물 길어 먹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제 기억에도 8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 사용료 뭐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나 수도가 조금씩 보상돼 가지고 그래도 요금이 우리 고지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명시서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90년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국가가 물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이 이 수도 이거 상수도 이 고지서 네, 이게 무슨 뜻일까?
0: 네.
1: 아마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좀 의문시할 것 같습니다.
0: 사용한 그 가정 내나 아니면 어떤 기업 내에서 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이 수도세, 수도 요금인데 네. 그렇게 쓴 만큼 요금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1: 신기해요. 왜냐하면 매 집마다 수도관 있잖아요. 그거 네.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이제 기기가 달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유량 속도라든가 안에서 쓰는 건데 그 물이 양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전달해 보니까 24립방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립방수가 그 이제 계지 따라서 마지막에 고지서 오는 거 보면 너는 한 달에 얼마 썼다는 게 딱 나오고 요금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0: 네.
1: 너무 신기해요.
0: 네. 추적이 다 되는 시스템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래서 첫 고지서가 첫 그 수도요금 고지서가 대표님은 8,500원이었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는 물 좀 적게 썼죠. 근데 그때 한 달 비용이 도저히 8,500원이니까 전 놀랐어요, 사실은. 북한은 수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물 안 나오면
0: 네.
1: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 가지고 물을 샀어요. 50리터 빵통 하나면 그게 아마 한 달 월급 될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물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북한은.
0: 50리터의 물이.
1: 네, 물을 막 이제 샀어요.
0: 그게. 한 달의 월급.
1: 예, 네, 그러니까 네. 일반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샘물 같은 걸 실어가지고 구루마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도시 다니면서 물 팔아요. 그걸 이제 50리터 통째로 못 사면 먹는 물을
0: 네.
1: 이제 빵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리터 물통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물을 많이 쓰면에도 불구하고 만 원도 안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좀 물 좀 괜찮게 쓰기도 하고 이제 10년 더 퍽 지났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 보면 4만 원꼴로 지금 나가거든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

0: 정말 제가 이제 처음에 수도 물쓴걸 가지고 돈이 이제 나올 때 보니까 고지서가 8,500원 하니까 저는 와, 이렇게 물값이 싸네.
1: 6~7달러 정도죠.
0: 왜냐면
1: 네.
0: 북한은 물을 아끼면서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항상
1: 그렇죠.
0: 틀리게 되면 더울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더울 때는 또 거의 찬물로 막 샤워도 하긴 하는데 하루 물 쓰는 거 보면 북한은 뭐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린 집안에 목욕탕 같은 그런 샤워하는 데가
1: 네.
0: 있잖아요.
1: 욕조가 딱 있죠.
0: 욕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쓰는 애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돼막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1: 지금도 그
0: 네.
1: 가정집에서 2인 3인 가정집에서도 8달러, 10달러 정도로도 충당이 되는 것
0: 네,
1: 같아요. 한
0: 맞습니다.
1: 달에.
0: 아, 제가 지금 전달해 보니까
1: 네.
0: 24립방 그래도 작진 않죠. 북한은 상상 못 합니다, 그게. 근데 그런 물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나온 게 2만 원 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어떻든 한국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전기나 수도도 주면서 그 계지가 있어가지고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 비용이 월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0: 이게.
1: 네.
0: 네.
1: 근데 또이 수돗물을 그렇게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에는.
0: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수돗물 그대로 좀 먹었어요. 먹어도 물이 엄청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우리가 후에 보니까 이제 생수도 사 먹고 뭐 정수기 사 놓고 하긴 했었는데
1: 네.
0: 근데 실제 이제 한국의 서울의 물 아리수라고 하는 물 자체는 자주 집에 이제 검열 오더라고요. 검사 와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미생물이 있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오죽했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을 이제 그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건 먹어도 되는 물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1: 네.
0: 유럽인들은 거의 다 와서 있잖아요. 그대로 먹는데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유럽은 수돗물 많이 먹더라고요. 그분들 그 습관에서 그러는지 그대로 먹는 거예요.
1: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을 사 먹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사 먹고 정수기라고 하는 이제
1: 네.
0: 필터 있는 걸 가지고 또다해 먹고 그러잖아요.
1: 그리고 물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물을 살 때도 가격도 참 조금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한데,
0: 네.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0: 네.
1: 북녘땅에서는 일상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린 것 같아요.
0: 북한은 물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쌀보다 비싼 게 나무고 나무보다 비싼 게 물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막 먹는 물 자체는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그 생수를 북한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간부들이나 먹는 거죠. 참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 좀알수 있게끔 이야기 해봐야 될 건데, 어떻든 북한은 물 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깃는 데 내려가면 아파트 높은 층 있잖아요. 제가 평양에 살때 24층에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꼭대까지 물을 올리 못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들이 아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집이 있어야지 자주 이제 뇌물을 주면서 그때 가서 물을 깃는데 그런 물 깃는 것마저도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소리 이제 줄 섰다가 끼어들었다고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물 대신 싸움을 하고
1: 정말요?
0: 엄청 힘들어요, 북한은.
1: 근데 이곳에서는 고층으로 갈수록 사실 더 좋은 층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럼
0: 그렇습니다.
1: 북한에서는 저층으로 갈수록
0: 그렇습니다.
1: 낮은
0: 예.
1: 층일수록.
0: 그렇죠. 낮을수록 비쌉니다, 북한은. 아파트가. 할수 없어요. 왜냐면 낮을수록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1: 네.
0: 벗어버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1: 세상에.
0: 제가 24층을 출퇴근 시간에
1: 어머머머머.
0: 멈춰가지고 거저 올라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전철이 끝나는 시간대 되면 저녁 10시 그때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북한은 승강기라 그러거든요.
1: 네.
0: 승강기가 멎어버려요. 왜냐하면 관리공이 있는데 관리공이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 어디 가서 그때도 이제 늦게까지
1: 네.
0: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빨리 가야 돼요.
1: 와.
0: 야, 숨차거든요. 올라가는 게 가다가 도중에 또 항상 헐떡헐떡거리며 또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1: 그렇게 운동하셨나 봐요, 대표님.
0: 예.
1: 체력이
0: 아, 그리고
1: 좋으셨잖아요.
0: 내려올 때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잖아요.
1: 네.
0: 막 내려오다 보면
1: 세상에.
0: 마지막 1층 왔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이벽 가서 한창 이제 짚고서 조금 있다가 그 가야 돼요.

0: 차에서 지각도 하면 안 되고.
1: 그렇죠. 이렇게 북한은 물은 어찌 보면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물의 전쟁.
0: 네. 물의 전쟁 이 부분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는 참 서로의 일상의 그런 차이점도 많은 것 같아요.
1: 예, 그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면서 그때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보게 되면
0: 네.
1: 이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이제 물도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물을 우리 대한민국은 흔하게 정말 대한민국은 뭐 걱정 없이 쓰고 있는데
0: 네.
1: 북한이 못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의 차이라고 난 보거든요.
0: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누리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통제하고 억압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꿈꾸면서
1: 네.
0: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 김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례씩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목포의 온세대교회 유대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배를 타신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일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제자들은 지금 배가 파손 지경에 놓였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재정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는 풍랑을 만나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홀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7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구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안, 참 자유를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B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새 아침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도 은혜로우셨고요. 많은 학교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면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다음 세대의 영성 훈련에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제자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명에 충실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든든히 서기만 하면 그들의 장래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편 이 116편은 시편 115편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제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시편의 이제 113편부터 이제 유월절에 이 만찬과 찬양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에 대한 찬양, 그것이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역사에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편 115편이죠. 이 시편 115편은 특별히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요,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 이방 나라들이죠.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존재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는데, 우상의 특징이 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경배하다 보면 참으로 내가 들을 것을 못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똑같이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깊이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우상에게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자에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찬양과 경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되죠. 자, 그러면서 시편 116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유월절 만찬 이후에 주로 많이 불렀던 찬양들인데, 이 116편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원래는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가 식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많이 불렀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특이하게도 115편도 그렇고 116편도 그렇고 시작할 때 할렐루야가 등장하지 않고 꼭 마치고 나서 할렐루야를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115편 18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고 할렐루야, 116편도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시리로다 하고 할렐루야, 117편도 끝에 가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시편은 할렐루야가 주로 뒤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6편인데 이 116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반영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보면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상과 대조되어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죠. 우상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115편 5절에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요. 자, 그런데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자, 할렐 그러면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건 뭐냐? 빛을 본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본 자들의 반응.

능이 할렐루야인데, 이제 그 빛을 보고 빛이구나, 감사하다, 아름답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감과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살아 역사하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니 내가 그분을 향해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기 시작하죠. 자, 인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체험.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러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단순히 빛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절에 그의 귀를 누구에게?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뭐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심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뭐라면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집중할 때. 근데 사랑이 식으면 말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냥 귀등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뭐냐? 사랑이 식은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통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특별히 이 시편에서 이 기도는 인생의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둘렀다는 건 포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 가운데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스올은 지옥이죠, 지옥. 좁고 어둡고 답답한 이 지옥에 아주 빠지는데, 이 스올의 고통은 뭐냐? 이런 것과 같은 사방이 나를 두르고 어두컴컴한 이 절망의 고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 절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시고 그 다음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죠. 자, 여기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자비로우심이죠. 이 자비로움과 그 다음에 의로움이 공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항상 은혜로움과 또 의로움, 공의가 공존을 하죠. 은혜만 있으면 공의가 소멸이 되고 또 의로움만 있으면, 공의만 있으면 은혜가 소멸이 됩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십자가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냥 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겹치는,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럽니다. 거룩함, 화평함 같이 교차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시편으로 오셔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은혜로우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 순진하다라는 게 이게 순수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순진하다 그러면 속기 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미숙하다. 미숙해서 속기 쉽고 당하기 쉬운 사람이 순진한 자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 많이 주변에서 이용하고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지혜도 모자라고, 그죠? 똘망똘망한 것도 모자라고. 하여간 미련해요, 좀. 그런데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지혜로우면 미리미리 좀 잘 피할 수 있고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럽니다. 자, 주께서 내 영혼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주를 붙들고 바라보라. 그러죠.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시편의 기도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구원이 있죠. 첫 번째, 내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신다. 이거는 내 존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거는 나의 이 탄식과 또 감정, 그죠? 나의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인 비탄과 고통의 눈물을 건지시는 것이고, 그 다음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실질적인 위협들, 내 일상에서의 이런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믿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구원이 있고, 내 마음의 심령의 억눌림과 괴로움과 탄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구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기도하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탄식과 비탄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모든 차원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땅, 그거를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그러면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걸 신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리로다. 이 고백이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이 땅에서 믿을 것 하나도 없고 모두가 거짓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단에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0: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제는 뭘로 가냐면 어떻게 이 은혜를 주께 보답할까? 내 구원의 잔, 여러분 이 잔, 구원의 잔이라는 건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일종의 전제입니다. 전제, 이게 감사제사, 레위기 7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 향기롭게 올라가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은 잔을 그 제물 위에 뿌리게 되죠. 그러면 향기로운 향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전제, drink offer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이라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얘기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결국 뭐라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자,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다가 공동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자들, 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여종의 아들이라는 건 주께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결박을 죽음 가운데 푸시는 분, 구원의 잔을 드시는 분, 이게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됩니다. 자,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여기 시편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116편은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시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까지 이 시편을 종종 인용하시는데, 예를 들면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 다음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영혼을 건지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죠.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받으시죠.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찬미를 이 시편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가시면요, 자, 26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30절에 보시면요,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이때 이들이 찬미했던 시가 바로 유월절에 후에 드렸던 찬미, 바로 시편 116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평생에 기도하는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조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일평생 그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소망 없던 절망의 계곡을 빠져나와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오늘 시편 기자도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 커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임에 시인은 그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기도를 이행코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키는 일뿐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아침 우리의 잔도 하나 더 놓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넉넉하게 경험하는 한 주의 출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찬송의 제사가 오늘 하루를 넘어 한 주 내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성도님들 순간순간 말씀 앞에 깨어서 귀를 기울이며 기도 많이 하여 주세요. 7월 13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요, 사명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0: 합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어제 걸었던 길도 오늘이면 흔적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길을 찾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를 보며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막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출발했고 구름이 머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분석과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합니다. AI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술이며 우리의 삶을 돕는 유익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AI는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삶의 목적을 줄 수는 없고 계산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기술을 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쉽게 내가 계산하면 된다, 내가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준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더 기다렸습니다.

0: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도 일하시며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십니다.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기 싫어도 순종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우리의 안락함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열등감도 바로 여기에서 치유됩니다. 열등감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은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인가? 다른 사람은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오히려 더 출세하고 있는데 나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그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열두 지파는 모두 같은 구름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속도의 역할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길과 다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40장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목적지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길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시며 단 한순간도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아라. 내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라.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길도 아닙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과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하루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243번님 매일 극동방송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 애청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24시간 극동방송 애청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 맛보셨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의 피할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을 기억합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끝으로 사사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에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지요.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선한 동기로 행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마을의 한 처녀를 열렬히 짝사랑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신학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신학생의 가슴에는 처녀를 향한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처녀는 양말 공장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학생은 양말 공장을 망하게 해서 처녀에게 복수하겠다는 엉뚱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신학생은 오랜 연구 끝에 편물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사람 몇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 하나로 훨씬 더 많은 천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성공을 향한 욕망이 신학생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청년은 성공을 위해 신학을 그만두고 편물 기계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람들은 기계의 도입을 망설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편물 기계라는 놀라운 발명을 했지만 잘못된 동기를 품었던 이 청년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성공도 거두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1589년 세계 최초로 편물 기계를 개발한 윌리엄 리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칼도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좋은 능력도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이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로 시작된 것인지, 그 선한 동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감찰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이 선한 동기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과 비전이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인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행군 나팔 소리로 임마누엘 목사 사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되는 은혜 속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억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던 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억은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생각이 갈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신앙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가 형식이 되며 예배가 형식이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곡식을 거두었다라는 농경문화의 절기가 아닙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된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되는 은혜 속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세대는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지만 이제 가나안에서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77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의 배경이 되는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첫 열매를 가져오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감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도 그곳에서 찬송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그들의 기억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보다 은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상반기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까? 혹 건강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도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큰 기적만 기다리다가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특별한 기적보다 매일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했고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했으며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넉넉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억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2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행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십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에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것은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역시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보다 삶으로 증명됩니다. 할렐루야.

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감사를 행사로 끝낼 때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용서하는 모습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하고요. 섬기는 삶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할아버지는 항상 식사하시기 전에 저렇게 오래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굶주렸던 날들을 아직도 기억하시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했죠. 성도 여러분, 굶주림을 기억하는 사람은 밥 한 그릇도 감사하게 먹습니다. 병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건강한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눈물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평범한 오늘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압니다. 이처럼 기억은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은혜를 잊으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금년 상반기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기도가 약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감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도 결국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성됩니다. 곡식보다 더 큰 첫 열매가 있으니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넘어 영원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만이 아닙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까지 다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 의지할 가족도 없었으며 사회적 보호를 가장 필요로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감사는 나누어질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를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감사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떼었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었으며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사랑으로 나타났고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났으며 섬김은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넘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멀리 할 때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섬김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절기를 반복해서 지켜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실까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믿음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믿음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할수록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 주의.

일요일은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는 날인 동시에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넘어질 뻔 했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느린 것 같은 그런 느껴짐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뭐 잘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기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오늘입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있으며 가정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거창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오.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여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사자 굴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감사를 낳으며 감사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룩한 삶의 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사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단지 절기를 지키는 하루의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삶이 되고 오늘의 예배가 평생의 순종이 되며 오늘 기억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들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며 비교와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0: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억되는 은혜 속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기억되는 은혜 속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가뭄이 올 때 나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잎사귀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보이지 않는 수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영적의 기근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더욱 내린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결코 공급의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엔 이렇게 시편 기자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타는 듯한 폭염이 대지를 집어삼키고 사방을 둘러볼 때 정말 거칠한 가뭄의 땅뿐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지? 여러분, 오늘 아침도 날씨가 어떠세요? 야, 저는 그 며칠 전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여름은 여름이 아니었다. 지금이 정말 여름인 것 같은. 이럴 때 좀 시원한 그 날씨 있잖아요. 시원한 생명수를 공급받고 싶은데. 세상의 위로와 성공이란 신기루를 쫓다 결국 목마름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세상은 정말 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대안을 제시해요.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환경을 보지 않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담그고 있을 뿐이죠. 대신 내 뿌리가 닿는 그곳에 근원적인 생수의 공급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복된 한 주간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이 월요일에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을 때 정말 저 천국의 영양분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능력과 열정으로 살아가려 하니 늘 갈급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사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 은혜로운 찬송가 극동방송 서머스페셜과 함께 같이 하실 텐데요.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러분 오프닝 말씀도 공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힘있게 찬송하시면서 뿌리를 박읍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가 나와요. 7732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피디님. 그런데 직원들 월급, 또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어젯밤도 잠을 설치고 심장이 떨려서 불안증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7732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초라도 화살기도 좋습니다. 참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막 걱정이 되겠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 하나님께 더욱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함이 없음을 좀 체험하면 좋겠다. 이 영적인 기근의 때, 또 육적인 기근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정말 그 뿌리를 하나님께 담그고 또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월요일 아침 전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자 주신 우리 7732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문자 잘 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부담감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꼭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원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생방송 중에 여러분에게 오프닝 말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4206-3470-9950-3459-7611-0875-7577-5337님 외에도 지금 병실에 누워있으신 3376님 믿음의 저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깊이 내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응원합니다. 6089님이 아침에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어제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야, 어제도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은혜가 두 배가 됐습니다 라고요.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 좋겠고요. 오프닝 링크 받으신 분들은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인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도 이 연주와 함께 승리하십시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6997님 남편이 잠시 후 8시부터 심장박동기 시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문자로 기도 요청하셨고요. 우리 6810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로 잘 다녀오겠다라고 하셨고, 우리 8947님도 같은 직장에서 올해 12월에 정년 퇴직하는 형이 있는데 부신 호르몬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남겨주셨고, 9024님은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저 신장 이식을 앞둔 그레이스 자매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화요일까지 이 수술에 적합한 수치가 안 되면 수술 불가입니다라는 안

안내를 받으셨대요. 한달 반가량 씩씩하게 치료하면서 잘 견뎠는데 어젯밤은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내 마음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그 서운함이 어젯밤 폭발해 버리셨대. 그래서 그냥 울다가 잠이 드셨고,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정돈해야 될까? 아픈 나 자신이 가엽고 그렇습니다라고. 이제껏 가족들 걱정할까 봐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했는데 어젯밤에 그게 터진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또 남편의 행동이, 남편은 그냥 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서운함이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좀 쌓여가지고 어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902사님, 오늘 또 극동방송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을 느껴서 이렇게 문자로까지 참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롭게 그 수술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끝까지 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하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5216님. 주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음 모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같이 하고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0: 여러분, 혹시 지금 달리는 차 안에 있으신가요? 자동차라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에 의한 기계의 작동이긴 하지만 달리고 있는 자동차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운전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깜박이를 켜야 하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비상등 깜박이, 양보해 주어 고맙다는 우리 사회에서만 통하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깜박이는 방향을 알리는 존재인데요. 그저 깜빡거릴 뿐이지만 그 안에는 곧 변화가 온다는 신호가 담겨 있지요. 내가 깜빡이는 동안 누군가는 속도를 줄이고 어떤 이는 길을 내주며 잠시 멈추어 때로는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켜는 깜빡이가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시하고 가던 길 그냥 달릴 때도 있지요. 공간이 있어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나 지금 좀 바쁘거든. 들어갈게. 죄송해요. 길을 잘 몰라서요. 저 좀 넣어주시겠어요? 나 분명 깜빡이 켜고 들어왔다고. 조심해요. 등 깜빡이가 전하는 의미는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깜빡이라는 표시등 하나에도 많은 이야기 속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어떤 행동도 함부로 넘겨 짚을 수 없는 마음속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깜빡이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로 방향을 알립니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한 조각, 사소해 보이는 감동, 상황의 변화가 사실은 새로운 방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보내는 깜빡이 신호는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신호 없는 급회전은 사고나 위험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니 깜빡이는 함께 달리는 누군가에게 배려와 안전, 조화나 흐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결정과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공간을 주는 신호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또 아무리 내가 차선을 바꾸거나 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켠다고 해도 상대의 차가 양보를 하거나 신호 지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깜빡이처럼 신호를 보내는 우리의 결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지요.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단비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깜빡이를 켜고 나에게 보내는 속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로 여기며 아름답고 선한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1: "깜빡이를 켜고 나에게 보내는 그 속마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로 여기면서 아름답고 선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복된 월요일 아침, 아침의 쉼표 영상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찬송할 텐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뭄이 올 때 나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잎사귀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더 깊이 물 속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영적인 기근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더 내리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공급의 부족함이 없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 이 아침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7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여름이죠 여러분. 건강관리 정말 유의하시고요. 또 이 시간 병상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환우 여러분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내 영혼의 뿌리를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기를 기대하고요. 세상의 어떤 가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푸르고 청정하게 하시기를 그 위대한 공급자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생수가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마지막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또 쉼표 영상은 쉼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찬양과 함께 여기서 인사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0: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월요일은 참 많은 다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시 알람을 맞추고 다시 출근길에 오르고 다시 일을 하고 다시 한 주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뭐 설렘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일, 잘 풀리지 않았던 관계, 후회되는 말과 아쉬웠던 선택들까지 마치 지난주의 무게를 그대로 들고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실패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새로운 긍휼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재사용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을 새롭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됐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죠. 우리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의 은혜를 재사용하지 않으신다.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전의 은혜를 오래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가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과거형으로 그 은혜를 떠올리며 힘을 얻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의 은혜만 추억

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처럼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는요,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걸 기억해요. 어제의 만나는 오늘은 먹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물을 마시며 살아가잖아요. 어제 밥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야지. 쉽지 않죠? 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어제 받은 은혜만 붙들기보다 어제 물론 우리가 또 이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충전받았지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살아내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리의 찬양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라이브로드 싱어즈의 합창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4271번님. 새롭다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9018번님, 실수한 일은요,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실수한 일에 대한 책임은 또 따르겠지만 그 감정에 매여있기보다는 또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8845번님 남편과 함께 듣고 있다고요. 하영기님 반갑다고 인사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작은 시됨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죄인 겸손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1743번님. 아, 오늘 또 이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9191번님, 또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7살 손녀 유치원 등하원 도우러 딸네 집에서 5일을 근무하는 69세 할머니입니다. 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고집과 그리고 할머니를 거부하는 투정이 있어서 참 힘듭니다. 7살 손녀가 딱 그럴 땐가 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주야, 오늘도 잘 지내보자. 화이팅! 그래요, 이번 주간에도 또 시작이 되었죠. 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7살 손녀

자녀 또 여러 손녀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양육은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랑과 함께 모든 이 체력과 또 열정과 감정들이 담겨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귀합니다. 힘내시고요. 이번 주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또 누군가가 자라납니다. 아, 8533번님 참 좋네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럼에도 기쁘다. 눈물이 나도록 행복하다. 누가 뺏어갈까봐 슬프다. 뛰고 싶을 정도로 웃음이 나온다.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을 한편의 시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951번님이요. 추억의 찬양 신청합니다. 라면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역시 이 찬송가가 가장 큰 추억이 담긴 찬양이죠. 시어머님 소천하시고 믿음이 없던 남편이 어머님 즐겨 들으시던 찬송이라고 하며 그 당시 테이프로 녹음하여 밤낮으로 차에서 외우다시피 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후로 남편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있어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 감사하네요. 네, 우리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랑받아온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오늘은 연주곡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소마트리오의 연주인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과 함께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입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나누면서 또 관련 찬양들 우리의 마음들 같이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구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이 하루를 또이한 주를 걸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배달교회 이윤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비전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요셉이 팔려서 어디에 갔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종노릇 합니다. 자기는 종노릇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귀하게 자랐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꿈과 반대로 본인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고 건져내요.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돼야 되니까, 나 총리 돼야 될 사람인데 지금부터 넘어지면 문제 될까봐, 인사청문에 걸릴까봐 안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총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디로 갈까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옥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고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까지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듣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고 풀어주었다면 요셉은 듣고 꿈을 풀어줘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꿈을 풀어주는 사람인데 이 둘의 공통점을 꿈을 풀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꿈과 다른 것은, 꿈을 풀어주는 방식이 다른 것은, 요셉과 다니엘은 그 꿈을 풀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그 대비책을 설명해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서는 요셉이 풀어준 그 꿈, 그리고 대신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그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장 왕성하고 부요할 수 있는 그 시대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꿈을 풀어주었다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총리가 한 번에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집트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이집트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특별하게 요셉만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꿈을 꾸었기 때문인가요? 그가 꿈을 꾸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나를 기용해야 된다, 나를 총리에 앉혀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가장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집트는 매우 특별한 시대를 거쳐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이집트 역사에 실제로 등장하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던 시기, 그 시기는 언제이냐?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 서울대학교에서 출판된 그 책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고대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15왕조인 힉소스 시대입니다. 그 힉소스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 람세스 2세, 이집트인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15왕조인 힉소스에서부터 18왕조까지

아지 그리고 19 왕조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이집트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참 특이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힉소스라고 하는 이름은 낯선 땅의 지배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붙여줬어요. 전통,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전통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에서 보면 이집트인들보다 더 이집트와 같은 시대가 바로 힉소스 시대, 힉소스 왕조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에서 형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똑같이 그 당시에 많은 이주민들이 바로 이집트인들보다 더 이집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에서는요. 그때 힉소스 왕조가 다스릴 때예요. 이방인이 왕이 되어서 이집트인들을 다스릴 때예요. 지배계층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 이집트보다 더 이집트인들이 되어서 동화되어 갈 때예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이방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수백 년 전에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땅,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왔대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 역사에 실제로 고고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힉소스 왕조이고, 그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집트인들에게 나라가 뺏길 뻔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조를 강하게 하고 건국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때 가장 적절하고 매우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시대 속에서 그냥 꿈만 꾸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변화하는 이집트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실제 이집트에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주고 대안도 가지고 있고 시대적 통찰력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집트에 꼭 필요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만 꾸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 자료를 읽어보면, 고고학 자료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즉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이스라엘이 넘어오는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이집트를 더 부유하고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힉소스 왕조를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대안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읽어내서 말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힉소스 시대에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이미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상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꿈을 꾸어서 고난만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훈련받고 그리고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읽어가는 그 통찰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의 인생, 그의 삶에서 초창기에 보면 참 얄미운, 참 보기 드문 얄미운 짓만 골라하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가 어떤 삶으로 준비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애굽 왕이 보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총리로 등용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굉장히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참 걱정이 많았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웁니다. 또 자신들이 요셉이

종이 되겠다고 엎드릴 때 요셉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첫 번째 고백은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던 요셉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중심으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차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의 죄를 교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교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신과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20세기 대표적인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버 또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인간의 교만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충분히 매우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킨 그의 삶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걸어갈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는데 어느 때까지 기억했느냐? 죽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과거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보내고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편안해지고 살만해집니다.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리고 살만해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조금씩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때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는 자리, 갚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에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끝까지 죽음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입니다. 그땐 우리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기근도 있고 척박해서 살아가기 어려움이 많은 땅이에요. 하지만 이집트는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8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8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다면 높은 자리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그는 80년 동안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가나안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이집트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80년이 이집트에서 살았다면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가요? 가나안 사람인가요? 사실 솔직히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죠? 80년을 거기에서 살았다면. 그러므로 요셉은 약속의 땅에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죽음 앞에 이렇게 유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올라가 달라라고 이렇게 남겨줍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야곱이 남겨준 약속 요셉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80년이 지나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야곱이 요셉에게 남겨주고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 또다시 남겨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약속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약속을 여러분 남겨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80년을 애굽 땅에서 지냈습니다. 지금보다 편안하게 그가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보다 어쩌면은 애굽에서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향해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한 요셉,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요셉이기에 그 요셉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야곱처럼 그 분량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딱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더라. 그게 요셉에게 남겨진 마지막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실천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걸어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며 돌봐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 집 막내가 가정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 가정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정은 어떨까요? 마지가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동생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첫째가 공부할 때 둘째는 뭐 해야 돼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나무 패와. 꿈? 뭔 꿈? 공부는 형이 하면 된다. 너는 가서 일해라. 이게 사실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요셉 그 막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첫째가 아니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막내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요셉이라고 하는 거의 끝자락에 태어난 아이, 철없고 미움받는 아이, 참 얄밉게 살아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에게만 꿈을 주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고 역사를 이끌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줘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요? 사실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 분들이 계셨죠. 미국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보내준 그 달러, 그 달러로 우리가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꿈을 희생시켜서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주민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바로 외국인 노동자란 이름으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나라의 가정의 요셉과 같은 막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정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의 꿈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만큼 살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와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대들 그리고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을 여러분 겸손하게 돌봐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주기 위해서 끝까지 비전을 품고 살아갔던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바라봤고 해골이 되어서도 올라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필코 꼭 돌보러 오신다라는 것을 남겨주고 있어요. 물론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찾아오세요. 그 먼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가겠다라는 요셉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먼 약속이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앞만 바라보지 않고 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며 남겨줄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듯이 비전을 품고 총리가 되고 한자리 차지하려고 요셉이 꿈꿨던 거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가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가 이방 땅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또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비전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비전을 찾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비전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 계획이

0: 비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비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의 순종, 오늘의 충성, 오늘의 작은 결단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비전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맡겨진 일에 순종으로 충성으로 작은 결단이 쌓여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 비전은 점점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충성으로 작은 결단 가운데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전 특정 시기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그 비전을 품고 살아오셨고 또 멈추어 있습니까? 그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을 품고 매일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비전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그 약속을 남겨주려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여수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베델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3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와, 어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어떤 찬양 올려드리셨습니까? 어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지금도 읊조리고 있는 찬양 있으시지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은혜는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10배? 60배? 30배? 100배? 네, 은혜는 나누면 최소 3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문자는요, 하루 24시간 활짝 열려있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사랑의 뜰한 시간에는요, 더욱 활짝 열려있습니다. 물론 50원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들의 은혜 많이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 곡으로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선곡했는데요. 저도 어제 예배 시간에 이 찬양으로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은혜 나눔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입니다.